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일명 뭐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고전적인 라인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간혹 거품이 과해 보이는 그런 명품도 사람들 눈엔 다 보입니다. 가짜 명품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유, 명품에는 가짜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인생도 굳이 명품이라 이름 붙이자면 아무리 좋아도 남의 것을 가져갈 순 없고 나만의 상징적인 것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 아닐까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냥 무조건 비싸서 명품이라고만 하지 않듯이 남들이 가치를 인정해줘야만 또 명품은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빛나는, 남들이 감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진짜 실속 있게 빛나는 명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들 사연은 미리미리 받고 있고요. 언제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긴 사연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제일 여유롭게 남기실 수 있어요. 원음 방송의 인터넷 주소는 wbsi.kr입니다. 주소가 아주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생각나지 않을 땐 검색하시면 되죠.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맛박스를 드립니다. 이선희 갈등, 혜은이 질투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바라거나 목표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순간들은 이미 죄다 과거에 숨어버렸으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대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 대신에 한 일은 성에 차지 않아 더욱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한 일이 애당초 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문제였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원하는 것을 붙잡지 못한 당시에는 약도 오르고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불과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 대신에 한 다른 일이 제 분수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책임감,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임정묵의 오늘도 인생의 깨달음을 만났습니다 였어요.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지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순식간에 놓쳐버리고 마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앞당기는 법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마주했던 그 삶의 불안들, 또 힘겨움, 그런 길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바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뭐 나이 상관없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좀 겹치는 게 있다 싶을 거예요. 당연한 이유죠. 삶 속에서의 깨달음이니까 크게 다를 것도 없을 거고요. 다만 공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거나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모자라게 여겼다면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삶은 결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고 한 우물을 파면서 기다리는 마음가짐의 중요성, 이게 밑줄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해서 오히려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도 얼마나 많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지혜들을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골랐습니다. 항상 이런 글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내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이걸 글로써 볼 때는, 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한 번 더 새길 때는 느낄 수 있는 게 약간 공중에 좀 이렇게 흩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다 연결을 짓다 보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다 쥐고 있는 것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1부 끝곡은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의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돌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이정선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었죠. 진짜 인생에 뭔가 무게를 좀 순식간에 줄여드는 마법 같은 네, 두 가지가 함께 있네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 산들을 넘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대충 경험치로 앞으로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뭐 어떨 거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희망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좀 더 나아가게 만드는 의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 아닐까요? 예. 가끔은 뭐랄까 지금 내가 알아도 예상을 해도 또 그 순간에 맞닥뜨리면 놀랄 건 놀라고 감동할 건 감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나이트가 늘고 많은 경험치가 쌓여도 또 그 순간에 마주하는 당혹감이나 뭐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늘 또 새롭게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다 보면 또 어느새 지나가 있더라 라는 생각만 변치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이 마법 같은 주문 같은 그런 말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다들 이런 말들을 항상 약간 인생의 비타민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이 유난히 눈에 크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한번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갈 두 곡은요. 캐롤 킹의 I Feel the Earth Move 그리고 아레사 프랭클린의 Respect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합니다.

두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의 리스펙,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캐롤 킹의 I Feel the Earth Move, 이렇게 두 곡을 들으셨고요. 자, 아주 멋진 두 여성 뮤지션의 노래를 이렇게 감상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멋진 두 남성 뮤지션으로 가볼까요?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그리고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두 곡입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진짜 너무나 인기가 많았지만 특히 클리프 리차드, 원조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한했을 때 우리 팬들의, 특히 여성 팬들의 그 어떤 반응도. 아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이돌 가수분들이 해외 공연 나가서 그 받는 반응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뭐 이제는 반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제가 다 이렇게 제가 해드린 건 없는데 보탬이 된 건 없지만 너무 뿌듯하고 정말로 덕분에 우리가 뭐 간단히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는 대접도 살짝 달라진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좀 샜는데. 자, 2부 끝곡을 준비하겠습니다. 치게 굿타임스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에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에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렉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이정열 그대 고운 내 사랑.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알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고요. 자, 오늘은 월수금 이렇게 3일은 여러분의 참여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지난날의 이야기,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추억하는 노래들 곧 만나러 갈 거고요. 그 전에 들으실 노래는 한영애의 완행열차 함께해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권수미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병원 볼 일을 좀 보느라 라디오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맏며느리에 친정에서는 또 무남동녀 외동딸이인데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교대로 병원 가실 일이 생겨서 한동안 어찌나 바빴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일들은 아니어서 그저 제 몸이 좀 바빴던 거로 끝났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지네요. 친정 부모님께는 제가 외동딸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시댁에선 저 밑으로 동서들이 둘 더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외국에 있습니다. 시누까지 자식 넷 중에 하나만 여기 있다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늘 이런 노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대요. 저희 아버님 꿈이요. 위로 길쭉한 집을 지어서 자식들 다 모아서 사는 거였다고 하시거든요. 못 이루셨죠. 남편도 실은 해외 근무를 갈 수 있었는데 맞이라 동생들이 다 나가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맏며느리도 덩달아 바빠요. 그런데 저 오늘 힘들다고 툴툴거리는 거 아닙니다. 요즘 병원 일로 양쪽 부모님을 번갈아 모셔보니까 저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더라고요. 진짜 강하셨던 우리 아버지도 병원 가면 저만 따라서 걸으시고요. 시부모님도 일부러 더 맏며느리 치켜세워 주시느라 바쁘세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한테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미안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동서들 아주 경우들이 있어서 늘 멀리서 자신들은 직접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철철이 선물도 보내주고 내 막 모르는 제 지인들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줄 알더라고요. 동서들도 우리가 만약 반대였다면 역시나 다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건 좀 슬퍼요. 힘들고요. 그게 뭐냐면 나날이 더 약해지시고 작아지는 부모님들의 어깨를 제가 제일 먼저 많이 본다는 거. 그건 참 적응이 안 되네요. 제가 태어날 때도 우량아여서 덩치가 컸고 어릴 때도 조금 뚱뚱했거든요. 그런 저를 번쩍번쩍 안아서 목마 태워주시던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 아빠, 그 모습이 너무 그립네요. 이제는 사진으로만 봅니다. 우리 아버님도 아들들 양팔에 철봉처럼 매달리게 한 사진 있는데 세월이 그런 거겠죠. 양쪽 부모님 모두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흥이 기본적으로 있는 노래들 신청해 볼게요. 꼭 부탁드려요. 조용필의 바운스, 인순이 밤이면 밤마다.

조용필의 바운스,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바운스는 이 노래를 들려드렸을 때 너무나 양쪽 부모님들이 다 어머 이건 언제 나온 노래니? 라고 반가워하셔서 양쪽 모두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러게요. 가왕은 가왕이니까요. 아, 제가 오늘 사연을 접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제는 사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뭔가 항상 크고 강하고 그러셨던 그때 모습들이 사진 속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옆에 계셔도 그때 그 모습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병원 같은데 보호자로 따라가면 앞에서 걷는 경우보다 저는 좀 뒤에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약간 상황들을 보려고. 그러면 차라리 앞에서 걸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뭔가 그 좀 예전보다 이렇게 좁아진 어깨나 약간 이렇게 굽은 허리 등 뭐 어깨 이런 것들이 너무 한눈에 다 보이니까 괜히 막 병원 복도 걷다가 울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외래 보호자로 가서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다 겪어왔던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겠지만 이제 알게 되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보이고 이제야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되어보고 이제는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식의 눈에서 느끼는 또 그 어떤 뭐랄까 애틋하면서 약간 슬프면서도 뭉클하면서도 그리우면서도 그리고 슬픈 거 결국은 또 한 바퀴 도네요. 여기서 슬픈 게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는 기억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부모가 돼보니까 이제 그런 자식으로서의 어떤 후회나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것 같았고 근데 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도 너무나 공감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이 사연처럼 다뭐일 때문에 자식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아이고 괜찮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아라. 특히 두 분이 같이 계신 경우는 거의 뭐 이게 주제갈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건 자식들에게 뭔가 피해를 안 주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부모님들의 이제 고정 멘트인 거고 사실 이런저런 상황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이 생각하겠죠. 곁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그리워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가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사연으로 접하다 보면 약간 요약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많이 공감되고 또 어떤 결심도 좀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그 동서분들이 네. 아, 그러니까 뭔가 또 본인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를 형님 혼자 나눠서 해야 될걸 혼자 다 하신다는 그 생각에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아우 누구 엄마는 이번에도 어디 갔다 왔나 봐 이런 게 되나 봐요. 저거 어디 가야 살수 있는 건데 아니면 어디 가야 보는 건데 뭐 이런 것들 좋은데요. 근데 뭐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경우들이 또 뭔가 아유 더 먼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예, 그런 또 말을 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든지 주고받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노력 희생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고 부모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혼자서 다 하셔야 되니까 맏며느리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항상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김수철의 노래 준비할까요? 우리 기쁜 날, 우리 슬픈 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오랜만에 들었네요. 티삼스 매일매일 기다려 였습니다. 저도 이 티삼스의 무대를 제 기억에 제가 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확실히 아니고 중학교 정도 네. 그 정도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너무 놀랐어요. 그냥 약간 어머나 처음 보는 어떤 느낌 처음 접하는 무대 티삼스가 사실 그렇죠. 다들 티삼스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그러면 너무 놀랐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무대 라고 얘기를 하겠죠. 좀 쇼킹했다 라고 표현하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다들 한 번쯤은 따라 불러보셨을 겁니다. 진장 이런 부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어렸을 때면 오빠랑 이거를 막 서로 막 누가 더 잘 똑같이 흉내내는지 대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들으면서 잠시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준비했고요. 아라베스크의 헬로 미스터 몽키 두 곡이에요.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그리고 아라베스크의 헬로 미스터 몽키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약간 이 두 곡은 저희 노초에 현재 그런 코너는 없습니다만 금요일 정도에 일주일 그 쌓여있던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요?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릴레이 디스코 뭐 음악 이런 약간 이런 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들 중에 이 곡들이 있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사실 막 이게 엄청나게 막 그런 노래들은 아닌 느낌이에요. 특히나 비너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바나나라마 버전은 좀 더 이제 이런 거고 쇼킹블루 버전은 뭔가 좀 더 약간 박자를 늘려놔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자 스트레스 날려버리게 논스톱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꾸며갔을 때 꼭 등장하는 노래들이란 사실인 거죠. 자 이번에는 진짜 분위기를 확 바꿔야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시죠.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이었습니다. 영화 때문에 예, 이 노래는 어쩔 수 없이 듣는 순간, 전주가 흐르는 순간 머릿속에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고 또 그냥 또 재미있게 또 넘어가자면 나도 모르게 팔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노래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뿐만 아니라 셀린 디온의 노래를 들으면 약간 시원한 대리만족이 됩니다. 정말 이런 노래 실력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들으면서 마치 내가 부르는 것처럼 왜 노래마다 그럴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없는 노래가 있는데 약간 내가 부르는 것처럼 이입이 되는 노래가 있고 그게 안 되는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에게 셀린 디온의 곡들은 대리만족이 시원하게 되는 곡들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길 아니 뭐 강요는 아니고요. 들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벌써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 곡을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거부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장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귀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의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가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면서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고 한다고 하셨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공덕을 공중에 심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류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15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욕심 탓에 이치가 아닌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일 텐데요. 미래의 복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지혜로, 또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는 노력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여행 스케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창작성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원소 픽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법문입니다. 법문은 중생들이 참다운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지침이 되는 스승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설하는 말씀을 법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과 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 또한 포괄적으로는 법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문의 법은 진리를 뜻하고 문은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문의 뜻을 갖습니다. 법문에서의 문자는 통과의 의미를 지닌 문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문을 통해 미혹의 중생세계에서 깨달음의 부처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문, 좌산, 경산, 전산상사님과 왕산종보사님의 법문이 전해지고 있고요. 원음방송에서도 틈틈이 청취자 여러분께 법문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법문, 내 삶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문을 정해두고 늘 새겨보는 노력도 뜻깊은 마음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소 피키워드, 오늘은 법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삶이 힘들까? 나는 왜 지혜가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랜 생을 통해 부처를 제대로 몰라보고 부처로 대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자각할 일이다. 삶이 평안하고 복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 그 부처가 어떤 작용을 하든 부처로 대하면 된다. 그러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이쯤 되면 곧바로 답이 툭 튀어나올 법하다. 부처 아닌 것이 없지. 그렇다. 나를 비롯해 일체 만물, 보이지 않는 허공법계 모두가 위대한 자 부처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은 일체가 내게 죄복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부처님 대하듯 하라는 뜻이다. 일체를 부처님 대하듯 하는 이는 천지 만물이 또한 그를 위해 줄 것이므로 복이 넘치고 앞길이 밝게 열리며 진리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된다. 일체 만물 허공 법계가 부처이지만 그 부처는 정지된 마네킹 상태가 아니다. 물론 알기 쉽게 표현하느라 가져다 쓴 비유일 뿐 무정물인 마네킹조차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생주이멸하며 움직인다. 일체 만물의 움직임은 모든 순간 부처가 하는 것이다. 일체 만물 허공법계의 모든 작용이 부처의 작용 아닌 순간이 없다. 투나 추동, 생로병사, 성주괴공,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일체의 작용은 부처의 작용이며 묘유며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이런 행위든 저런 행위든 다 부처가 하는 것이지 중생은 따로 없다. 깨달은 이만 부처고 나머지는 부처가 아니라거나 훌륭한 언행만 부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처의 작용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거나 그 자리를 놓친 상태다.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일체가 부처 아님이 없고 한순간도 부처의 작용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닌 때가 없다. 일체가 부처이니 매 순간 일체 만물의 작용 또한 부처의 작용이다. 그 자리에 머물면 나 하나뿐이라 괴로움을 줄 대상도 따로 없으니 늘 극락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 뿐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부처의 나타남이며 부처의 작용이다. 분별 집착만 놓으면 나도 상대방도 온 세상도 지금 그대로 온전한 부처의 몸짓이다.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때도 없다. 부처가 어디 있는가 물으면 즉시 자신을 가리켜도 보이는 아무것이나 허공을 지시해도 다 맞다. 손을 들어 보이든 웃어 보이든 걸어가든 그냥 가만히 있든 또한 다 부처의 작용을 보여준 것이다. 처처 불상이니 사사 불공하라. 사방천지 온통 부처가 움직이고 있거늘 애써 불공들이러 영험하다는 산천을 찾아다닐 일인가.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장호성 교무님의 글 부처 아닌 것도 부처 아닌 때도 없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위클리 원음 매거진 만나볼게요. 신영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7일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근현대 역사를 품은 원불교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익산성지 법은관에서 열린 이번 제1회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는 일원문화연구재단과 원광대 사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교정원 문화사회부,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 기록유산사업단이 함께 주관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근현대의 격동기를 거쳐온 한국 사회에서 민중과 호흡하며 성장한 원불교를 사실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소대용 교무는 원불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교단의 문화유산 관리가 체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간 구조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조덕상 교무는 원불교 성지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성지를 고정된 유적이 아닌 역사적 기억과 현재 실천이 만나는 장소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고요. 문화사회부장 이명화 교무는 전문성을 갖춘 교단 내외 여러 기관 단체가 원불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교단 차원의 모금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눈 정성이 모였는데요.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는 지난달 21일을 끝으로 네팔 수해 모금 운동을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347개 교단과 92개 기관에서 보내온 3,880건의 정성은 3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데요. 은혜심기 운동본부는 성금이 사용될 방향을 파악하고자 지난달 14일부터 2박 3일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는 이재민들이 주거와 생활 완정을 걱정하고 있다며 식량과 생활용품의 반복 지원보다 재건 지원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 문수영 교무는 현지 수요에 따라 학교와 교육시설 등 공동체 기반시설 지원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며 현지 정부와 관계기관, NGO 등과 협의해 사업 대상과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1일부터 브라질 상파울로 교단과 칠레 산티아고 교단 교도들이 한국을 찾아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성자의 자취를 찾아 원불교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현지인 교도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은 성지 찾아 나를 찾아 바모스라는 주제로 익산, 명산, 성주 성지를 차례로 순례했습니다. 남미 지역 교도들의 성지 순례는 원불교 남미교화 역사상 처음 진행됐고요. 30년간 공들인 남미 지역 교화의 결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상파울로 교단 조영명 교무는 상파울로 교단 교도들이 많은 교무들과 교도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인연을 맺으며 세계 원불교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순례단은 중앙총부 일요예에도 참석했는데요. 원상기 교도는 감상담을 통해 내가 원불교에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고 원다이 교도는 그간 의료 현장과 적공 속에 얻은 경험을 전하며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원무로서 이어가고 싶다고 말해 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제19차 정책연구소 혁신세미나가 오는 8일 오후 1시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초기 교화단과 AI라는 주제로 출가, 제가 모두가 함께 참여 가능한 자리인데요. 첫 번째 세션에선 이주연 교무의 단의 역할과 조직적 특성의 원형탐구, 유정도 교무의 초기 교화단 상시일기의 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선 김하연 교무가 인공지능 문명전환기의 위기진단과 원불교 AI 윤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서 윤관명 교무가 원불교 AI 교화 대전환 기획 발표를 이어간 후 토론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원불교가 나아갈 길,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몸으로 만나는 고요함. 2026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가 오는 1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소태산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제는 몸으로 하는 명상 소매틱인데요. 메인 세션으로 알렉산더 테크닉 김재원 교사의 지혜로운 내 몸 사용법, 타이치 마스터 박정호 사부의 영혼을 깨우는 태극권, 명상가 유지연 선생의 몸과 마음을 여는 요가 명상, 테라피 테이블 박경혜 대표가 진행하는 체험형 싱잉볼 수업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행사 기간 동안 수시로 운영되는 체험 세션엔 아로마 테라피와 드로잉 명상, 만다라 그리기, 이완 몰입 명상, 테라피 테이블이 이어집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자세한 안내와 참가 신청 링크,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원벌교 교육부가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전 3일 출가. 원벌교 대학원 대학교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침 좌선으로 고요한 새벽 하루를 여는 치열한 정진을 함께하고요. 저녁 연불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소리를 경험합니다. 또 공부해온 상시일기를 점검하고 함께 속깊은 마음 공부를 나누는 교화단회, 일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선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상선, 스승님들의 법문을 듣고 회화, 문답 감정을 공유하는 유무념 공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번 도전 3일 출가를 통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관심 있는 대학생과 청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나니 사람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이니라.

0: 청산종사법어 경의편 59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기분 좋은 12시. 요즘은 하얀 설탕 대신에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조금 더 몸에 좋다는 대체 식품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거겠죠. 설탕 대신에 꿀을 선택했다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대신해 오늘은 꿀맛 같은 휴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 그런 하루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태연의 해피.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3: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반갑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김희원입니다. 아, 우리 몸의 필수 에너지원 당. 그런데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해서 많이 줄이는 건 물론 설탕을 대체할 식품을 찾아냈잖아요. 그 모든 게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노력일 테고요. 설탕 대신 꿀, 아, 월요일 대신에 맞은 꿀 같은 빨간 휴일.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대체된 하루에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해 주세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 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장미여관의 트위스트 킹, 컨츄리 고고의 오 해피.
5: 러즈 모텔 와우 쉣 가리

장미여관의 트위스트 킹 컨츄리 곡의 오 해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7이 쓰시는 분이 월요일이지만 꿀맛 같은 휴일. 오랜만에 아침에 늦잠도 자고 기분 좋은 12시도 여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또 라디오에 오는 것이 굉장히 꿀맛 같고, 예, 휴일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말에 집안일이 끝나지 않아요. 예, 주말에 집안일이 끝나지 않고, 아, 만약에 오늘도 제가 집에 있었으면 오늘도 이제 다 헤집어서 이제 청소를 해야 돼서, 아, 뭔가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꿀맛 같네요. 아, 뒷번호 1456 쓰시는 분은 대체 휴일이라 가족들이랑 교회로 나들이 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딱 12시를 맞았는데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에 희원 DJ 목소리 들으니 잠이 달아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나들을 어디로 가시려나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날씨 참 좋은데 조심히 안전운전해서 또 잘 다녀오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수님은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네요. 가족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선희의 슬기로운 중년 생활 한 그루브에 어차피 한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396 쓰시는 분이 분명히 다이어트 선언을 했는데 밤 11시만 되면 왜 치킨과 떡볶이가 생각이 간절해지는 걸까요? 어제는 너튜브에서 먹방을 보다가 결국 침만 삼키고 잠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여기 문제와 정답이 있었어요. 네. 아, 너튜브를 일단은 11시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 11시에 이제 생각이 난다 함은 한 그래도 한 적어도 한 10시 반까지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잔상이 계속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면서 그 냄새까지 뭔가 풍겨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9시만 되면 모든 것을 세상과의 단절처럼 이 핸드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덜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 배가 고프시면 이럴 때 포만감이 드는 그런 방울토마토 잘 포만감이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 토마토, 계란 예, 요런 것들 살짝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을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의 10kg를 뺀 모습을 이제 AI로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 모습에 깜짝 놀라 아 오늘은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해결! 예, 뒷번호 03355 쓰시는 분은 휴일이라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초등학생 아들이 점심 차려 먹이고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설거지하면서 라디오 볼륨 한껏 높여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뒷번호 2138 쓰시는 분은 가을을 타는지 요즘 부쩍 감성적이 되네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서늘해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센티해지는 요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가을 타시는군요. 아... 1부 끝곡으로 인피니트의 우리의 계절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나이경의 사랑하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전 호상님이 희원님 주말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셨 는지요. 거리를 보니까 낙엽들이 떨어져 있네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리고 칵테일 사랑 신청해 주셨어요. 아, 호상님 오늘은 또 이렇게 쉬는 날이시군요. 좋습니다. 이 휴일을 예, 잘 즐기시고요. 저는 주말에 예, 아, 뭐 행사도 잘했고 예, 어제는 또 아이와 함께 잘 보냈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즐거운 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요. 뒷번호 4679 쓰시는 분은 어제 집 근처 마트에 딱 계란 한 판만 사러 가서 가볍게 나섰거든요. 그런데 카트를 잡는 순간부터 계획에 없던 과자며 찌개 재료며 하나 둘 담기 시작하니 결국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채워서 나왔습니다. 마트의 개미지옥은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만 이런 거 아니겠죠, 희원씨?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아, 저도 꼭 그러더라고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분명히 나는 양파 한 망을 사러 갔는데 양파 옆에 아, 알배추도 좀 좋아 보이고 그 옆에 봤더니 고구마도 요즘에 고구마 철이라 그래서 맛있게 보이고 아, 안으로 들어갔더니 유제품도 떨어진 것 같아서 유제품을 하나 사고 났더니 웬걸 한 만 원 생각했던 게 막 5만 원, 6만 원씩 나와요. 예, 절대 4679 쓰시는 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양손 가득히 배를 든든히 채우시고 오늘도 한번 신나게 우리 보내보자고요. 뒷번호 1249 쓰시는 분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알바를 해야 해서 친구들 놀러가는 모습을 부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하고 받는 시급을 생각하면 힘이 불끈 나요. 알바생들 모두 힘내자고요. 희원님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휴일을 맞아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처럼 뭐 또 알바 뭐 직장 뭐 저처럼 프리랜서분들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화이팅! 그럼요. 아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화이팅! 좋아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엑소의 럭키, 블락비의 빛이 되어줘.

엑소의 Lucky Block B의 빛이 되어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82 쓰시는 분이 평소 같으면 점심을 먹고 꾸벅꾸벅 졸면서 모니터 볼 시간인데 오늘은 집 앞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지금 이 여유 만끽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이렇게 쉬는 날이 있을 때는 만끽하셔야 됩니다. 아 내일 가는 것 때문에 어떡하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아 빨리 가. 이렇게 생각하면 노는 것도 잘 못하고 또 가는 것도 가기가 싫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로 계속 가기 때문에 아 만끽하셔야 돼요. 이 여유를 만끽하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딱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뒷번호 1983 쓰시는 분은 낮에도 제법 바람이 선선하게 부네요. 이젠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어제는 남편과 가까운 산에 등산하고 오늘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창문 열어놓고 들어오는 가을바람 맞으며 마시는 커피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가을에는 커피 맛이 더욱 맛있어요. 그쵸?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유나의 바람이 불면 수지의 You're My Star.

유나의 바람이 불면 수지의 You're My Star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Common Ground의 희망의 노래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3: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4: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 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KC의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4: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실연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뾰족귀 뾰족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봅니다. 말린 꼬리. 뾰족귀의 말린 꼬리라. 아,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쵸? 아, 너무 많이 떠오르는 게 약간 함정인 것 같긴 한데.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오는 동안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가오의 시작.

가오의 시작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의 두 번째 곡에까지 넘어가봤죠. 첫 번째 곡에는 뾰족기였었고 두 번째 귀는 말린 꼬리였고요. 세 번째 곡에 아 요거 예 빼놓을 수 없죠. 충성심 예 충성심 이어지는 네 번째 곡입니다. 진도군 아 뭐 뾰족기 말린 꼬리 거기에 충성심과 진도군까지 나오니까 정답에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퇴살기어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고개가 뾰족이었고 두 번째 고개 말린 꼬리, 세 번째 고개가 충성심에 이어서 네 번째 고개 진도군까지 띄워드렸어요. 아, 대체적으로 이제 정말 정답을 딱 집어주셔서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어떤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정답을 보내주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고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 정말 유명하죠. 돌아온 백구! 아,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고개는 돌아온 백구였습니다. 과연 이 다섯 가지가 얘기하는 이 다섯 고개를 넘어 어떤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정답자 바로 뽑아볼게요. FT 아일랜드의 처음 그날처럼.

노래 한 곡 FT 아일랜드의 처음 그날처럼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아, 첫 번째 곡의 뾰족기에 이어 두 번째 곡의 말린 꼬리 그리고 세 번째 곡의 충성심 네 번째 곡의 진도군 아, 정답은 다섯 번째 곡의 돌아온 백구까지 내드렸는데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진도깨였죠. 아, 우리나라 토종견이죠. 특징이 삼각형 귀와 짙은 갈색의 풍채. 꼬리는 생후 3개월부터 말리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이걸로 순종과 순종 잡종을 또 고르는 기준이 됐다고 해요. 진돗개 하면 충성심을 뭐 빼놓을 수 없죠.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간 백구가 약 7개월 동안 300km를 이동해서 진도의 주인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참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섯 곡의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의 토종견 진돗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호명해드릴게요. 뒷번호 7356 쓰시는 분. 아, 진돗개 어렸을 때 강아지랑 실컷 달리며 뛰어놀았는데 밤사이에 강아지가 아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3215 쓰시는 분은 정답은 진돗개 돌아온 백구 진짜 추억 돋네요. 세월이 흘러도 진돗개의 충성심은 알아줘야 합니다. 퀴즈도 마치고 추억도 소환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뒷번호 9718 쓰시는 분은 정답은 진돗개 재밌는 방송 고맙습니다. 제작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4472 쓰시는 분. 진돗개 남편 꿈이 은퇴 후 진돗개 키우는 거예요. 진돗개 데리고 여행 가는 게 꿈이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6261 쓰시는 분. 담양에 계신 부모님께 팥칼국수 사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정답은 진돗개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호명해드린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3부 끝곡으로 전호성님의 신청곡이었죠. 박예원의 칵테일 사랑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렀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펜타곤의 겁쟁이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아디오스 원어스 X 띄워드립니다.

자, 노래 세 곡, 펜타곤의 겁쟁이, 보이네스트 도어의 아디오스, 그리고 원어스 X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032 쓰시는 분이 밤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홈쇼핑에서 냄비 세트를 파는데 쇼호스트분의 현란한 말솜씨에 올려 그만 채널을 고정해버렸어요. 지금 이 구성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손이 가려있는 걸 겨우 이성으로 붙잡았습니다. 방송 보면서 홈쇼핑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제 자신에게 셀프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예, 마지막 구성이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 구성이 오늘도 마지막 구성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요. 예, 그래서 잘하셨고, 그럴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은 홈쇼핑에 나온 것과 인터넷으로 한번 슬쩍 다시 봅니다. 비교를 해도 그 값으로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시금 안 파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뒷번호 1234 쓰시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춥더니 한낮에 해가 따뜻하네요. 점심 먹고 옥상에 올라와 강합성 중인데 따뜻한 가을볕을 쬐니 잠이 솔솔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날씨에 낮잠 자면 참 맛있죠. 그쵸? 뒷번호 3349 쓰시는 분은 오랜만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돋는데 낙엽이 제법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가을이 확 우리 곁을 찾아왔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자, 우리 기분 좋은 12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오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악뮤의 시간과 낙엽, 아이유의 10월 4일.

악뮤의 시간과 낙엽, 아이유의 10월 4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769 쓰시는 분이 한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던 오랜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지냈는데 목소리 들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안 그래도 지난 토요일 날 행사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판소리 사사를 봤던 그 선생님께서 아티스트로 이제 무대에 올라오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거기서 사회를 보고 그래서 선생님과 약 한 24년, 22년 만에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선생님을 뵙고 반가워서 선생님! 근데 이제 제 희원이라는 이름을 바뀌기 전에 이제 재성이라는 이름으로 뵙게 돼. 선생님 저 재성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그래! 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았던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도 반가운 분들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뒷번호 6487 쓰시는 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런지 점심에 밥을 두 공기나 먹었네요. 배가 너무 불러서 열심히 스트레칭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아주 잘하셨어요. 뒷번호 1294 쓰시는 분은 35 먹은 농촌가 아들이 러닝크루에 나간다고 요즘 새벽같이 나간답니다. 장가갈 생각은 안 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걸 돈 내고 왜 뛰나 싶었는데 어제 저도 단지 내 공원 한 바퀴 뛰어봤다가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젊음이 좋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사실 1294님께서 35 먹은 노총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35이면 아직 노총각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한창 뗍니다. 그럼요. 아 그리고 러닝이 그렇게 좋대요.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잘하셨어요. 네.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은 희원님 안녕하세요. 10월 5일 대체공휴일 기분 좋은 12시 출첵합니다.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네요.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라디오 들으며 잠시 쉬어가고 있어요. 대체공휴일인데도 이렇게 좋은 음악과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하루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오늘 기분 좋은 12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최경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느 쪽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지윤의 노래대로 출발해볼까요? 무조건 오케이.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옛 이야기 중에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이 걱정이고요, 해가 뜨면 집신 장수 아들이 걱정이었던 어머니, 이 얘기 기억하십니까? 뭐 결국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해가 뜨면 집신이 잘 팔려서 좋다고 생각을 바꾸자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얘기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옷이 젖었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덕분에 길가에 먼지가 깨끗이 씻어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약속이 취소돼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오롯이 혼자 쉴 수 있는 덤 같은 시간이 생겼다고 감사할 수도 있고 말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걱정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감사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집신 안 팔릴 걱정 대신에 우선 우산 잘 팔리 기쁨 쪽에 내 마음의 시선을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탁의 노래입니다. 주시고.

0: 안녕 들어십니까? 나 거식 이장요. 다들 점심 만나게들 드셨는가 몰라. 나는 말입니다. 어제 점심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속이 참말로 거식이더라고. 그니까 이 거식이 다들 먹을 때 천천히 꼭꼭꼭 거식이에게 드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약국을 갔다가 봤는데요. 내가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하는데 유치원색 좀 쬐깐하게 보이는 꼬마 하나가 문을 열고 쪼르륵 들어오더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약사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는 이 아이가 널 도랑도랑하게 두고, 선장님 우리 엄마가 잘 안 웃고 맨날 피곤해 오셔요. 엄마 줄 좋은 약 좀 주시오 하고 거시기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약사 선생님께서 비타민을 한 상자 딱 챙겨주시면서 싫은 말씀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드리면서 그렇게 말을 꼭 해라. 사랑해 하고 말씀 드려야지 금방 나을 거요 하고 거시기더란 거요.
1: 어미어미 자말로
0: 어떤 비상 영양제보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진짜 명약이란 말이요. 오늘 하루 우리 가족한테 다정한 안부 한마디가 참말로 거시기하다 이 말이요.
2: 송가인의 동행 대전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밥 타령으로 갑니다. 박규리. 자, 창원의 변재인 씨, 대체공 1일라 인근에 있는 공원을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다고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된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단풍.

독산동 한양님 2시만 되면 기다려지는 방송 힐리기 방송이라고요. 자,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날씨가 오후가 되니까 덥네요. 오늘도 좋은 예방송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 가보신다고요. 자, 궁금했습니다. 네. 네, 희망을 주는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아, 기죽지 마라. 예, 맞습니다. 예. 자, 전해지는 노래 정다한 세월을 잡아라.

너를 잡아라 정다한이었습니다. 자, 참치민의 최경식 씨, 즐거운 거 행복이 함께하는 좋은 예가의 세상. 좋아, 좋아, 좋아요. 네, 기다리던 주말,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드롭과 따뜻한 목소리,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또 기분 좋아지는 노래 전국 기다립니다. 박용훈 씨, 팬분들. 자, 경남 거창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 자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다미 아줌마 파이팅.

동 포장마차였습니다. 송산의 노래 청춘열차 네 전해드릴게요. 그 신청하신 노래가 없네요. 예. 나뭇잎 사랑이 없어서 청춘열차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중생에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바람이 차가워져서 오랜만에 두툼한 점퍼나 베딩 꺼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 주머니에 무심코 손을 쏙 넣었는데 구겨진 지폐 한 장이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넣어두고 까맣게 뭐 잊어버린 돈인데 이상하게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작은 돈이지만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렇게 깜짝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철의 노래 사랑이 왔다다 황진입니다. 좋아 좋아.

가사로 만든 얘기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사람의 기억은 참 이상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날 문득 다시 돌아온다. 길을 걷다가 맡은 꽃향기 하나에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하나에 오래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일부러 생각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어느새 그 시절로 돌아가 있다. 항상 걸었던 거리, 나란히 앉았던 버스 안, 별것 아닌 이야기에 웃었던 순간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기억될 줄은 몰랐다. 사랑할 때는 늘 앞으로 더 많은 날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다음에 또 만나면 되고, 다음에 또 거리면 되고,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푸르던 가로수도 어느새 빛이 바랬고 따뜻했던 바람 끝에는 찬 기운이 묻어난다. 사람도 그렇게 어느 순간 서로의 곁에서 멀어진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과 함께 바라보았던 세상은 남는다는 것이다. 꽃은 다시 피고 가로수에는 다시 잎이 무성해지고 우리가 걸었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간다. 그래서 어떤 풍경 앞에서는 그리움과 아름다움이 함께 찾아온다.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픈데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절의 세상은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처럼 조금 천천히 걸어도 좋은 날에는 가끔 가로수 그늘 아래 멈춰 서고와도 좋겠다. 그리고 문득 떠오는 사람이 있다면 지우지 않아도 된다. 한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세상 한쪽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 하나가 남아있는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온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강달님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종착역.

사랑의 정착력은 어디일까요? 네. 자, 직진할까요? 이성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 추억으로 찾아가는 가요 들으면서 퀴즈도 맞춰보고요. 추억 얘기 함께 나눠요. 잠시에 돌아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효,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4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김현수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9: 사랑의 거리, 문희옥의 노래로 3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인데요.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전화기 대신에 사용됐던 것들인데요. 노래 들으시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래 세 곡 들으시면은 오늘 드릴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들으실래요? 1, 2, 3, 4.

오늘은 장르 이탈곡들로 꾸며봤습니다.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 잘 들으셔야 나오나요? 네, 뭐 들어보셨겠죠. 오늘의 추억 퀴즈 드립니다. 휴대전화가 대중화하기 전에 연락을 받으면 작은 화면에 전화번호나 숫자가 표시되고 그 번호를 보고 다시 전화를 걸었던 통신기기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다 놓고 다녔지만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아까 노래들에도 삐삐 허리차 이 얘기만 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가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자, 1번 워크맨을 차고 다녔죠. 네. 2번 삐삐 차고 다녔어요. 3번 전자수첩도 차고 다녔습니다. 4번 카세트 테이프를 예 타고 다녔어요. 네. 자, 기억나시나요? 그 다들 여러분들 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참여는 샵 897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정확하게.

명절에 연휴, 개천절 연휴 3일, 또 한글날 3일 연휴에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께서는 노는 날이 많으면 집에서도 할 일을 못한다고들 해요. 노는 연휴가 많은 달에는 더 바쁜 사람들 더 바빠요. 물론 격일제이긴 하지만 하루 24시간 근무지에 서 있고 다음 날에는 집에서 또 내일 근무를 위해서 충전한 날입니다. 근무의 연장이지요. 초등학생들 엄마들은 도시락도 안 싸지요. 학교 가는 날이 더 편한 듯 저희들도 아이들 연휴가 낀 날은 외부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도 하고 자전거 타고 넘어지고 엎질러지는 것도 예 그리고 등교하는 게 좀 낫지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 오이남매 모두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정말 존경스러운 어머님들이셨지요. 어머님이 즐겨 들으시던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 신청합니다 라고 아주 길게 쓰셨는데 오늘 뭐 기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자주색 가방 준비해 드릴게요. 자주색 가방. 네, 방주연의 노래. 그리고 통진의 장영민 씨 오랜만에 노래 바꾸셨네요. 네, 음식 배달 네. 아파트 윤수일의 노래. 네, 이 노래까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주연의 노래. 자주색 가방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이 준비를 안 하셨군요. 네. 자주색이 아니고 자주색인데 네. 자주 오타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드립니다.

가방을 자주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네. 뭐 제 가방의 색깔들은 뭐 그래 근데 거의 군청색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녔는데 말이죠. 네. 메고 다니는 가방보다는 팔에다 끼고 다니는

가방들이 많았죠. 이 손을 들고 다녀야 되는 가방들인데 왜 옆구리에 끼고 다녔나 몰라요. 네, 교복에다가 딱 끼고 이렇게 다녔. 거기에 별게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가벼워서 그렇게 들었나요? 네. 자, 윤수일의 아파트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정답자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정답하고요. 그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번호 하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자,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기가 없던 시절엔 삐삐를 옆에 차고 다녔습니다. 2번 삐삐예요.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분 씨. 저는 삐삐는 구경도 못해보고요. 급하게 전화할 일이 생기면 공중전화 부스 찾아다니던 그 시절이 힘들어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답 삐삐 차고 제가요. 오늘 조금 정신없어요. 네. 에, 혜경 씨. 유혜원 씨가 2번 삐삐 그 시절 남자들의 허리춤에 한껏 멋부린 상징 부음인 동시에 제 남자친구는 우리들만의 안무를 재미있게 정해서 삐삐를 연락했죠. 1259 빨리빨리 예, 파리파리로 해가지고 말이죠. 유혜훈 씨. 네. 감사 또 감사합니다. 박준식 씨 수고하세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전 모습이 그립습니다 하셨고요. 해성 사람 야외과 앞에 왔는데 사람이 옛날 장날 같아요 하셨고. 대구 수성의 전종근 씨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문주란의 파란 이별의 글씨 듣고 싶어요. 정답은 2번이네요 하셨고. 이순자 씨, 용산 동민구 씨 1번 삐삐. 네. 처음 나왔을 때 신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더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요. 엠마님도 문제를 놓쳤어요 라고. 저는 카메라 메고 다녔어요. 삐삐가 없어서. 묘목동의 김영남 씨. 예전에 삐삐도 그렇죠. 차려면 좀 비용이 들어갔죠. 네. 김정복 씨도 2번 삐삐라고 해주셨고요. 2번 삐삐 말가냐의 삐삐는 아니죠. 고릴라니. 김용풍 씨가 삐삐예요. 네. 그래요. 서이라 사랑할래요. 신정희 씨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이근종 씨가 시간 보내고 있어요. 가요사랑 들으면서. 지금 운동장인데 이제는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문제가 어려워요. 오늘 그냥 들을게요 라고 주셨습니다. 가을 빛이 좋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 중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성락 씨가 포기한 사랑 주셨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청림에서 높은 산 하나를 넘어서 세제 부안댐 수몰 지역 사람이 살았던 세제에 도착하니 감이며 아주 도시라고 좋은 밤이 많길래 욕심껏 등산 가방에 가득 담아 오던 길을 다시 방송을 들으면서 산 하나를 넘어 걸어가는데 어찌나 무겁고 힘들던지 자꾸 조금씩 버리며 도착하니 겨우 등산 가방 반절이 됩니다. 차라리 사먹고 말지 공짜 좋아할 게 아니네요. 네, 박원수의 인생각설이 신청하신다. 오랜만에 주셨네. 부안의 민호 씨. 조금은 차가운 갈날의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의 뜨는 애 사랑꽃 인생 엄마의 경고 지인의 사랑이요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네, 정연어 가수 팬이라고 주셨습니다. 파란 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흰 물감으로 몽실몽실 솜구름으로 물들이고 길가 가로수 나무들은 일렬로 줄 서서 시간별로 햇살 따라 예쁜 색동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중심에 들국과 향기가 이 가을의 향기를 더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오후 거시기 이장님의 구수한 말씀에 이웃의 정을 나누면서 즐겁고 신나는 음악이 힐링하는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로도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네. 한 분 전해 드리고요. 한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드렸던 분 누구시냐면요 유외훈 씨 여성분이셨어요 남성분 이름 같은데 네, 주소 보내주세요 문준환의 파란 이별의 글씨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들국화 이임자 씨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0년대 노래나 지금 뭐 노래나 느낌은 같죠. 그 시절에 들었던 느낌. 근데 이제 표현들이 문화적 그 시절에 또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멜로디에 대한 변화들도 많고 창법에 대한 변화들도 많고 요즘에는 노래가 더 빨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신청곡 나훈의 찻집의 고독 듣고 싶다고 하신 분 계셨고요. 매일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진해성 가수의 노래 듣고 싶다고 지영은 씨 그리고 수고 많으시네요. 진해성의 인생 얘기 듣고 싶다고요. 대구의 평강공주님이 대구의 하늘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절 살짝 놓쳐서 아쉽지만 삐삐에 대한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문주란 노래 좋아요. 저는 오승근의 당신 꽃 사랑합니다.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잔 주셨던 분 들으실래요?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예. 자, 신청곡 주셨던 분들 잘 들으셨나요? 임자 가수의 드루컨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좋은 예가 가요사랑 덕분에 좋은 음악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서산의 유상욱 씨가 가을 편지 칠갑산 주셨나요? 부모 그건 넣어주셨고요. 에, 오승근의 당신꽃 주신 분에게 드립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 노래 주셨던 분 듣고 계신가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리죠.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오늘 법문은 엄불교 대종경 유흥풍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이야기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은전아,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내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70품 16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0: O.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짝 힘들 보드라운 빛 깜빡이는 가로등 소나빛 볼트가 오면 어때 전화긴 끊기 싫어 3시간 51분 귀 빨개지게 웃긴 기록 내 시간이 다 돼가도 구분이 안 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계절적으로 안개 발생이 많은데요. 안개는 대기 중 공기가 아닌 작은 물방울 입자이기 때문에 불빛을 흡수해버립니다. 안개 등이 약간의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시야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운전이 가능하다면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적인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 중에서도 훨씬 위험한 경우가 부분적인 안개입니다. 산악지형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 구간에 짙은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안개를 만났을 때 놀라 급제동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차를 멈출 때도 앞차와 뒷차 등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요. 이런 급작스런 운전이 필요 없도록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를 한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운전자들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오늘은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700만 재외 동포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계 속에서 한국인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철학과 정신이 담긴 태극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극기의 하얀 바탕은 순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생겨남을 뜻하고 모서리의 사괘는 하늘과 땅, 물과 불, 즉 천지 만물이 쉼없이 어우러지는 대자연의 균형과 질서를 상징하죠. 결국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 이웃과 자연, 그리고 천지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정신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개천절의 대체 공휴일이기도 하죠.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역시 그렇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국인다움을 새겨보는 뜻깊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송소희의 내 나라 태한이었습니다. 오늘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세계 속에서 한국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태극기에 그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극기의 하얀 바탕은 순수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 불렸던 우리 민족은 남을 침범하기보다 평화롭게 어우러지기를 원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조화 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으며 대립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정신을 뜻합니다. 모서리에 있는 사괘는 하늘과 땅, 물과 불, 즉 천지 만물이 쉼없이 변화하면서도 완벽한 균형과 질서를 이루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DNA에는 어쩌면 이웃과 자연, 그리고 천지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정신이 녹아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세계 속에 평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21박 22일의 일정으로 5대 종단 종교인들이 고성에서 임진각까지 410km를 걷는 DMZ 평화순례에 나섰습니다. 5대 종단 종교인들은 국내외적으로 경계와 분열의 벽이 높아져가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종교인들의 기도하는 발걸음이 경계의 벽을 허물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자 이번 순례에 나섰다며 순례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번 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장적 스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단군 신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으며 인내하는데, 호랑이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굴을 뛰쳐나가고 곰은 배기를 건겨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설화를 통해 아무리 힘센 능력을 가졌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인토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결국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 아닐까?

네, 정말 이 세상은 인내하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도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내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인내심을 갖춘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참고 견디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유교회 공자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일을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승진하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하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깎이지 않고,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멀리할 수 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인내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타오르는 불길도 시원한 연못 같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꽃밭도 가시밭과 같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여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남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서 남에게 맛보게 하라. 앞을 다투는 길은 좁고 험하니 한 걸음 물러서면 곧 그 길을 넓힐 수 있고, 맛있는 음식과 단맛은 금방 질리니 조금 덜어서 나누어야 그 맛이 오래 간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분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억제할 줄 아느니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인과품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제자에게 마음을 잘 제어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오. 이처럼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내할 줄 모른다면 그 어떤 일도 잘 해내지 못하겠죠.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된 것처럼 참고 인내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거느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잘 실천하면 개인적으로는 기질 변화로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도덕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안락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원불교에서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1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솔성요론, 2번 삼십계문, 1번 솔성요론, 2번 삼십계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여러분 일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목요일이죠.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5대 종단 종교인들이 고성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410km를 걷는 DMZ 생명평화 순례에 나섰습니다. 5대 종단 종교인들은 국내외적으로 경계와 분열의 벽이 높아져가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종교인들의 기도하는 발걸음이 경계의 벽을 허물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자 이번 순례에 나섰다며 순례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번 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실천불교 승가회 장적 스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출발해서 오늘로 순례 5일차에 접어든 거죠? 오늘 일정을 네네. 마치신 건가요?
1: 네, 오늘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0: 예,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저희들은 행정구역으로는 양구고요.
0: 예.
1: 금강산 향로봉을 지나서 여기가 을지전망대 있는 그 해안면 펀치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0: 예. 이제 총 410km인데 한 100km 네. 정도 오셨겠네요.
1: 네, 한 100km 정도 지금 걸었습니다.
0: 예. 자,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DMZ 순례에 나섰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죠. 자, 네네. 이번 순례의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저희들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가장 평화와 생명들이 함께 움트려야 할 DMZ에 좀 더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의 마음으로 평화와 생명을 잊자 하고 시작한 운동이에요.
0: 예. 이번 순례에 그 슬로건이 또 있죠?
1: 네.
0: 예.
1: 서로 다리를 놓고 잊고 그래서 그곳에 생명 평화를 잊자 하는 마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순례를 앞두고 지난달 21일에 우리 장병 3명이 DMZ 내 수색작전 중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1: 네. 예,
0: 출발을 앞두고 순례단의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DMZ 근처 평화의 길을 따라서 걷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생명을 다한 또 아픔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고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0: 않도록 또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이곳이 긴장이 고조된 곳돌인데 그런 곳에 좀 더 평화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1: 예.
0: 저희들을 걷는 걸음걸음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DMZ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고 냉전의 기운을 평화의 기운으로 바꿔내고자 이번 순례에 또 나서게 된 건데, 이 안타깝게도 그 우리 장병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또 좀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야 되고, 또 연결해야 되고, 또 물은 흐르게 해야 되고, 사람은 다녀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단의 벽이 있어서 남과 북이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람도 오고 가고 또 땅도 치유하고 또 함께 통일이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1: 네.
0: 긴장의 마음들을 좀 더 이해하고 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로 국민들이 좀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이번 순례를 통해서 전화 위복의 상황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 5대 종단에서 총 몇 분이 이번 순례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0: 저희들이 한 40명 걷고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는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원불교 교모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천도교 또 결영도 있습니다.
1: 예.
0: 네.
1: 네. 자, 스님께서 특별히 이번 순례단의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스님께서는 어떤 각오와 원력을 가지고 출발하셨는지요?
0: 제 앞에는 신부님이 맡아서 2년 동안 잘 이끌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걷는 종교인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그다음에 기도 마음이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이곳을 걸으면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종교적 사명이 이 아픈 곳에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여러 유령들을 천도하고 기도하고 이령제를 올려주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의 저 깊은 마음에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걸음 각 종교식대로 이령제를 지내고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단장을 맡고 있지만 각각이 원하는 종교 형태로 그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서 좀 더 평화스러운 그런 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염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총 22일간의 일정인데요.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잠을 자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종교가 주관하는 의식에도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0: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찰에서 자고 성당에서 자고 교회에서 자고 마을회관에서 자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숙소에서 자고 그러는데요. 40명이 같이 자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큰 방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교무님이나 이렇게 다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경우도 있어서요.
1: 예.
0: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신부님 미사를 보면 참석을 하고 또 스님들이 아침 기도를 하면 다 종교인들이 참여를 하고
1: 예.
0: 목사님이 아침 예배를 보면 다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꼭 출발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 이 안에는 종교적 평화가 지금 함께 무르익고 있습니다.
1: 예.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각 종교의 의식에도 동참하면서 정말 진리는 하나구나, 종교는 함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도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1: 지금 우리 사회에
0: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순례를 하면서 이번이 그 세 번째 순례인데 종교인들 간의 우정과 화합도 계속해서 더 두터워지고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각 종교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또 환대하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걷고 시작하는데 다들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제 갈등과 분열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도 나와 다른 그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종교인들이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동사섭을 한다. 함께 걷고 함께 보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걷기 때문에 네. 하나의 식구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을 하나의 식구로 생각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면 좀 더 종교의 벽을 떠나서 우리의 삶들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좋아지는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 네, 네. 다투고 갈등하기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네. 그런 마음 자세로 좀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1: 자, 이제 DMZ 순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순례를 하면서 느끼는 이 남북 접경 지역의 분위기와 또 생태적인 현실은 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
0: 이제 매년마다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 이제 군인들이 과거에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군인들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아마 군인이 재배치가 다 된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1: 네.
0: 이제 변화된 것 같아요.
1: 그러다
0: 보니까 부대가 약간 텅텅 비어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군인들이 또 접경 지역 조그마한 도시에 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폐허가 되어가는 모습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 소멸이 이루어져서 밤이 되면 그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접경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폐허가 좀 빨리 되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1: 네.
0: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저희들처럼 좀 이곳에 와서 걷고 이곳의 평화와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광객들이 좀 지엠제트 평화길을 좀 많이 걸어서 이곳이 좀 관광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DMZ 순례길 이제 410km에 네. 이르는 길을 우리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올해로 3년째 걷고 있는데 조금 이제 일반인들도 가서 걷기에 좀 괜찮은 길입니까?
0: 평화의 길로 지정을 해서 걷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군의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그 접경 지역까지 가서 기도하고 또 연고지가 있는 곳들은 불교적 연고지나 금강산 들어가는 연고지 이런 것은 군의 배려로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걷는 평화의 길은 좀 더 그곳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안전하고
1: 예.
0: 그다음에 접경지역 작은 마을들을 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더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걷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1: 예. 이번 순례를 준비하는데 이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준비를 잘 하신 거군요.
0: 네네네. 저희들은 그 금강산의 그 하나의 봉우리인 향로봉에 그곳에서 금강산 들어가는 소화마을까지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곳에 약 한 16km를 걸으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구 쪽에 두타연이 금강산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쉽게 출입할 수가 없는데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가서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도솔산이 있는데 과거에 이것도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 저희도 그곳을 지나면서 또 함께 기도도 가질 예정입니다.
1: 네. 그 일반인들의 부분 참여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0: 이제 각 종교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숙식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는 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락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순례가 일부 종교인들만의 순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순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국민들께 마음을 모아주십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무기들이 집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곳이 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황폐화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더 남북관계가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곳을 순례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스럽게 사는 이유가 이런 긴장된 모습 속에 우리가 평화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지역을 통해서 평화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고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이 이제 5일차인데 앞으로 남은 일정까지 건강하게 순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DMZ 생명평화 순례에 나선 5대 종단 종교인 순례단의 대표 장적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YB입니다. 1178.

0: 소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솔성 요론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본래 성품을 잘 거느릴 수 있는 16가지 방법 솔성 요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사항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원불교에서는 금기사항이 계문이고요. 권고사항이 솔성 요론입니다. 원불교 계문은 30가지가 있고 솔성 요론에는 16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솔성 요론 16가지 중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입니다. 사람도 믿되 그 법을 잘 믿어서 원만하고 끊임없고 변함없는 신앙과 수행을 해나가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것이요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자들이 있고 훌륭한 가르침들이 많지만 시대와 대중의 문화에 맞지 않는 가르침도 있기에 처음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여러 종교와 여러 성자들의 가르침을 참고해서 대도정법을 골라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생 중에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입니다. 영생을 두고 볼 때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학문을 닦고 수행에 힘써서 참된 인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입니다. 조그만 지식에 만족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큰 서원을 세우고 큰 지혜를 얻을 때까지 정진하고 적공해야 큰 인격과 서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생 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입니다. 마음과 정력과 시간은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진리를 알고 도를 완성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기에 진리와 도를 향해 진화해가는 과정으로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입니다. 무슨 일이나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어느 한편에 집착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애착, 탐착, 편착에서 벗어나야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입니다. 모든 경계를 대할 때에 오직 경외심을 놓지 말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몸과 마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로 속깊은 공부를 하는 자아 완성의 공부법인데요. 날마다 때때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여 바르게 고쳐나가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불교에서 자신의 성품을 잘 거느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요긴한 방법 솔성요론 16가지 중 8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보면 기질 변화를 일으켜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건전한 도덕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 안락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어 모든 인류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겠습니다. 동안양 교당의 선정인님 아주 긴 문자를 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국인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일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들이 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 오늘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세계 속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래서 그 이롭게 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또 원불교도 탄생하고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활용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우리가 통합 활용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화의 꽃으로 피워낸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음악이고 영화고 드라마고 그렇겠죠. 세계인들이 왜 우리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또 감동을 받는지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본연의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끝으로 원불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나는 구도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 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 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 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대체 휴일인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주말하고 휴일까지 이렇게 더해서 연휴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나가고는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온전히 휴식을 취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가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독감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독감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길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백신 접종이 답이겠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잊지마, 이연이 불러줍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 공휴일로 오늘 하루 휴일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독감이 아주 비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침하고 고열에 시달리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계시고요. 이 독감이 또 그냥 바이러스 감기랑은 좀 다르게 진짜 뼈마디를 우리가 삭신을 그냥 쑤시개 만든다고 하잖아요. 진짜 완전 어디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꽉 조인 것 같이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고생시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이상 빠르게 유행이 시작됐다고 해요. 독감 환자 역시 작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감 예방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네. 저는요, 오늘 백신 맞으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휴일이라서 병원이 문을 안 열어서 내일 낮에는 백신 접종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 빨리빨리 얼른 가서 저 아프시기 전에 백신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독감 백신은 고령층의 사망을 최대 81.1%까지 예방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방패 없이 겨울을 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마침 또 내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70세에서 74세에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그리고 65세에서 69세에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꼭 백신 접종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인생도 또 계속해서 올 가을 지나 겨울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추억도 회상하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몸이 안 아파야지 즐거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인생 생방송으로 즐기시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며칠 쭉 이어졌으니까 연휴 동안 있었던 여러분들 일상들도 좀 보내주시고요. 여유로운 월요일 저녁 추억과 낭만의 노래와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유정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해봤어요. 사랑의 데이트.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잇따라 확인된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면서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 침해 사고가 확인됐고요. 금융감독원은 공격에 사용된 IP와 공격 유형 등을 금융권 약 500개 회사와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까지 그리고 증권, 보험, 저축은행과 전자금융업자 등은 오는 8일까지 공격 IP 차단 여부와 외부에 노출된 IT 시스템의 취약점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팔린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이 15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8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7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등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25%로 이전보다 8%포인트 늘었고요. 반면에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5.8%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과거 채무 조정을 받고도 다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채무 조정 재신청자는 모두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이는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청자 증가폭이 전체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다소 쌀쌀함이 감도는 하루였죠. 내일은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1도, 부산은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은 맑은 하늘 속에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유성이가 부른 코스모스 피는 사연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노래가 글쎄요. 코스모스가 어떤 사연으로 필까요? 가을에서 피는 거죠. 뭐. 예. 근데 코스모스는 가을 아니라 요즘은 여름에도 막 길가에 코스모스가 있더라고요. 얘가 계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진 노래는 문일의 입술을 깨물고 였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부산 은하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을까요? 휴일인데 우리 못 잊어서 오신 거 맞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가을날 무엇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아, 부산 은하수님이 제 속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못 잊어서 보고 싶어서 한 달음에 왔습니다. 뒷번호 8291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도 저녁 다 먹고 쉬면서 아름다운 인생 듣고 있답니다. 쉬는 날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출근하면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방송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8291님 신청곡도 담아주시고요. 또 진주 남강 유등축제 소식 지난번에 진주 구아바님이 주셨잖아요. 예. 이제 주말에 축제 시작했죠. 아직 끝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터 사진과 10월 18일까지 하는군요. 우와. 이 다리에 막 불꽃놀이 하는 멋진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녹음 방송도 잘 들었답니다. 오늘 생방송 너무 감사해요. 이제 완전 가을이네요. 하늘도 너무 맑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고 또 예쁜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네요. 아인식구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시간도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도 가을을 담뿍 담은 예쁜 인사말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은 아인생방 하는 날은 문득 시계를 보다가 7시가 다 됐네. 요렇게 갑자기 기분이 무척 좋아진답니다. 뭐 누가 저를 바보라고 해도 저는 좋아요. 아인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인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금채원 기사님 고맙습니다. 부산 진구 이상근님께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 조성된 억새길 사진이에요. 멀리까지 안 나가도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주셨는데 너무 멋지네요. 네, 물가에서 자라나는 풀은 갈대, 네, 또 산이나 이런 곳에서 자라나는 풀은 억새,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네. 깨알 같은 아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윤영관 기사님이 일찍 와서 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딕 패밀리입니다. 흰구름 먹구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고.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연수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부산에서 지내다가 오늘 자연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최무령의 느티나무 언덕 언덕길인가요? 네, 언덕길 청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로 시작됐습니다. 네, 저 자연이 이제 본거지신데 잠시 도시에 시티 라이프를 좀 하시고 돌아오셨군요. 네. 자연이 더 좋으신 거죠, 이현수님? 그, 뭐, TV 방송에서 왜 자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특히나 이 중장년층 남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신대요. 다들 로망을 갖고 있잖아요. 자연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 이현수님은 앞서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연에서 이러 있는 좋은 점이나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좀 많이 문자 보내시면서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시작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큰 트레일러를 운행하시는 오민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휴를 즐기고 가을 향기를 느끼며 오늘도 아인과 함께 야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아, 또 인생 또 옆에 딱 틀어놓으시고 네, 운행하시겠네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큰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밤에 운전을 많이 하신대요. 이유가 밤에는 그 교통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좀 늦지 않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덥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피로하거나 또 졸음이 오면 안 되니까 컨디션 잘 유지하셔서 잘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또 교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 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앙하고 추앙하라. 황금 연휴 공휴일인데도 아인 가족들을 챙기러 오셨다. 우리들의 쌤을 제가 읽으면서도 조금 부끄럽습니다. 아, 추앙하고 추앙하라.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제가. 네, 우리 조남주님도 좋아해 주셨는데. 아, 이참에 그럼 제가 하나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죠.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저 생방합니다. 네. 박수 쳐 주십시오.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생방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뵈야죠. 저도 즐겁고 좋습니다. 자,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말구노스님께서 청해 주신 송민도의 행복의 일요일. 네, 준비되어 있어요. 가을은 축제의 계절인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관람객들이 방문하네요. 사계절 내내 옛가요 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인생은 축제 중에 최고의 축제입니다. 말그노스님의 네, 칭찬이십니다. 송민도의 행복의 일요일 네, 즐겨보죠 한번. 그리고 변산민호님은 부안댐 수몰지역 산을 넘어 오늘은 세제에 가서 등산 가방에 토실하고 큼직한 밤을 골라가지고 왔어요. 쪄서 먹는데 고소하니 맛있네요. 수몰지역이라서 사람의 왕래가 없어가지고 감이며 토실한 밤들이 온 산의 지천입니다. 오, 부안댐 네, 지역에 가서 또 밤을 주워 오셨다고. 참 자연을 만끽하시네요. 오는 길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있는 네, 꽃길까지 네, 참 예쁘네요 하시면서 네, 사진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닐로의 월남의 달밤 청해 주셨는데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 정혜남님 지난번에 독감으로 엄청 고생하셨는데 다 나으셨다고 문자 주셨어요. 추석 잘 보내셨죠? 독감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인생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많이 달랬습니다. 지금은 밥맛도 좋고 사는 맛이 납니다. 아유 그냥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냅시다. 그러니까요. 예,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계획까지 다 잡았다가 아프셔가지고 가지도 못하시고 나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독감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예방접종 받으시고 올 겨울은 아프지 않게 아름다운 인생 즐기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좀 저랑 해주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들꽃님 오셨어요. 휴일 잘 보냈냐고 인사 주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연휴입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오늘 2시간 힘차게 달려요. 탑승했습니다. 최숙자의 모녀기타 청해 주셨고요. 앞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우리 김용만의 생일 없는 소년, 가시돋친 장미님의 신청곡부터요.

0: 예, 초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죄도 많은 이 예민은 모진 분파와 싸우다가 너희들을 버렸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다시 못 올 먼 길을 떠났단다.
1: 어머니, 아, 또 꿈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모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노래를 못 부르시나 봐요. 어머니, 기타를 잡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보겠어요.

아름다운 인생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예가요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부 마무리 곡은요. 우리 진주의 구아바님이 재신청해 주신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킬입니다. 밤차에 만난 사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날씨, 아름다운 인생. 옛 시절이 생각나는 깊어가는 가을날입니다. 시냇물가에서 놀던 일들, 또 과수원하는 친구네 가서 과일 수확 도와주고 여러 가지 과일을 실컷 먹고 또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렸던 일. 추억의 노래와 함께 좋은 시간, 좋은 날씨에 애청하게 해주는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 이 프로가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루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녁 7시 그리고 낮 2시요. 박춘식님의 추억의 이야기와 또 응원의 글이었습니다. 이미자의 지평선은 말이 없다 청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여러분 뭐 박춘식님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옛가요 들으면 추억이 떠오르고 추억이 떠오르면 그 시절로 바로 돌아가고 또 같이 떠올려지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의 눈빛들 뭐 여러 가지가 다 기억에 굉장히 어제일 같이 다 떠오르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여러분들의 추억을 일깨우는 옛 가요와 따뜻한 이야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잠시 후부터 옛 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4초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식품 유형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건데요.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사 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산 위에 올라 노래를 띄우리라 그대 창까지 달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아아 아. 진정 이토록 못 잊을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땡땡땡 사랑이 메아리 친다. 이 가사 속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마운, 2번 고요한, 3번 고소한, 4번 고약한. 네, 오늘 옛가요 퀴즈 문제와 보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잘 못 들으신 분들이나 정답이 아리송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가사 들려드리고 보기도 제시해 드릴게요. 가사 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산 위에 올라 노래를 띄우리라 그대 창까지 달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아아 아, 아 진정 이토록 못 잊을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땡땡땡 사랑이 메아리 친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마운, 2번 고요한, 3번 고소한, 4번 고약한. 네, 오늘 옛가요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성북동의 배용준입니다. 가을이 속삭이네요.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산과 들에는 단풍이 하나 둘씩 물들어가는 요즘 아름다운 가을밤에 아인에서 흘러나오는 추억의 옛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신청곡으로 배호의 나그네 목동 청해봅니다. 우리 배용준님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 안양 호계동에서 30여 년 동안 헤어샵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 직접 제 머리를 만져줬어요. 덕분에 동료들이 아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나훈아의 진도 아리랑 청해 주셨어요. 아, 사진 한번 찍어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예, 저도 칭찬해 드릴게요. 이야, 거의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헤어 원장님이. 네, 배정환 기사님. 네, 사연까지 나훈아의 진도아리랑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예가의 퀴즈 3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 한번 더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답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들려드리죠. 바람이 불면 산 위에 올라 노래를 띄우리라 그대 창까지 달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아아 아, 진정 이토록 못 잊을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땡땡땡 사랑이 메아리 친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마운, 2번 고요한, 3번 고소한, 4번 고약한. 네, 오늘 예가의 퀴즈 문제와 보기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의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 그리고 대구 평강공주님 두 분이 청해 주신 문주란의 이대로 돌이 되어 들으셨고요. 또 이어진 곡은 갈대꽃 피면 대구에서 권영애님 주말 녹음방송 예, 방송 잘 들으셨다고 하면서 박일남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부산의 우리 이상근님 역시 박일남의 갈대 순정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갈대꽃 피면으로 합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 칠 때가 오늘 문제곡이었고요. 정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와 정답은 4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다성입니다. 사랑이 메아리 칠 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체리 핑크 만보였어요. 현인의 목소리였고요. 이 노래는 뒷번호 0184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 앞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이었습니다. 원래 안다성의 체리 핑크 만보를 청해 주셨는데 앞서 오늘 문제곡이 안다성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노래가 나가서 쭉 둘러보니까 현인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노래가 그 트럼펫 연주가죠. 에디 캘버트의 명 연주곡을 가사를 붙인 거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곡은 체리 핑크 앤 애플 블러썸 화이트라는 트럼펫 연주곡이었습니다. 오늘은 현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0184님께서 우리 옛가요는 너무 애절한 노랫말과 슬픈 가락이 너무 많죠. 노랫말을 잘 들어보면 그 시절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시네요 하시면서 체리 핑크 만보 신청곡으로 띄워주신 곡 4부 시작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 옛가요 퀴즈 쭉 이어갔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사연과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 칠 때였고요. 정답은 2번 고요한이었죠.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 친다.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자 오늘은 두 분 당첨자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지 일산 백발도사님 늘 즐겨 듣고 있어요. 일산에서 백발도사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시켜 주신 일산 백발도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인천 남동구에서 이범주님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들려주는 음악마다 너무 가슴을 찡 울리는 모두 제 스타일 노래예요. 평소에는 퇴근 시간 운전 중이어서 문자 보내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천 남동구에서 이범주님 사연과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일산의 백발도사님 두 분이십니다. 두 분 당첨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 보내드리는 선물은요 매월 말에 일괄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 초에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셔야지 돼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소정의 선물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좀 들을게요. 추억을 담아주신 우리 천호동 김경철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우리 김경철님 소싯적 젊었을 때 사진도 흑백사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요. 네, 정말 잘생기시고 영화 관람하는 게 취미셨는데 아마 그쪽에 꿈을 꾸지 않으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잘생긴 미남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가롯동에서 대학 다닐 때 금성극장 옆 지금은 없어진 지하 파리다방을 단골로 갔었죠. 어느 날 옆 테이블에서 딕패밀리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는 못난이가 엄청 히트할 때였죠. 숙대 입구로 가는 굴다리도 생각나고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그때 청춘 시절이 마냥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 영화 주제가입니다.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부산 구서동에서 문영수님께서 문정숙의 만추 청해 주셨어요. 두 곡 다 영화 주제가입니다. 우리 문영구님은 네 여기 있습니다. 황혼의 LG 만추 영화 주제가 문정수 권혜경 동심초 오늘도 이 시간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중에서 골랐습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휴일인데 생방송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요. 우리 김윤풍 기사님이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휴일인데도 쉬지 않고 수고 많으십니다. 라이브 생방송 오늘도 참석합니다. 주말에 녹음 방송 중에서 김상진의 노래 다시 찾은 삼천포 처음 듣는 노래인데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대구에서 권영애님께서도 만촌동에 권영애님도요. 어제 정진희의 문경세제를 잘 들었고요. 녹음까지 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 노래를 들으니까 반가움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부산의 구경옥님도 주말 선곡 감상 잘 하셨다는 인사를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산에서 한아름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정임진 상주 농부님께서 동호님 명심할게요. 무슨 명심이냐면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시겠다는 답문자를 주시면서 시내에 있는 친구들이랑 명절 모임했어요. 이제 귀가 중입니다. 지난주엔 친구 두 명이 저보다 너무 빨리 먼 곳에 갔어요. 방송을 통해 안녕을 이렇게 슬픈 마음을 담아주셨네요. 위로의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곡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가을이 짧아서 그런지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 아름다운 인생도 1부, 2부, 3부 빨리 지나가고요. 4부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서산에 계신 유학수님이 청해 주신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광주 문영구님의 하춘화 연포아가씨 이어서 듣겠습니다.

뒷번호 0184님이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당부 말씀을 주셨고요. 인천 오라방님은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가수는 목소리가 생명입니다. 하시면서 걱정 어린 안부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오라방님 감기 조심할게요. 저 내일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갈 거예요. 병원에. 네. 그리고 부산 은하수님께서 부산 은하수님께서요. 네. 고요한 내 가슴에 어느 날 찾아온 아인, 추억과 잊었던 노래, 벚님 많은 것을 안겨준 고마운 친구 아인입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 같아요. 고요한 내 가슴에, 야 이거 멜로디에 딱 붙는데요. 예. 그리고 또 부산에 정혜남님께서는 아까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들으시고 이거 패티김 노래인 줄 알았어요. 예, 패티김이 이 노래를 너무 잘 불렀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안다성님 노래군요.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 우리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어떠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게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이 청해 주신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마다의 사연과 추억과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운 가슴에 묻은 사람들 노래들 진짜 많은 것들이 네, 쫙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인생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훈입니다.

어떤 일도 노력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익히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고 훈련을 소홀히 하고 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업무와 일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힘들다는 이유로 미루게 되면 과연 그 노력에 따르는 영향과 복락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님과 함께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원하는 역량을 기르고 결실을 얻으려면 그에 맞는 정성과 노력을 매일 쌓아가야 합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일터에서의 업무든 귀찮고 고되다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결코 원하는 성취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대산종서법어 교훈편 62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로움을 기피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력과 덕성 그리고 따라오는 복락마저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의 몫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감당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과 복이 나에게 쌓인다는 이치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2장 어리석은 우리 중생,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85장 스승님 가르치심.

우리는 뛰어난 역량을 갖추거나 남들보다 앞선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성취의 뒤편에 어떠한 노력을 쌓아왔는지는 간과하기가 쉽죠. 지식을 쌓으려면 정성을 들여 익혀야 하고 성과를 얻으려면 귀찮음과 고됨을 참아내야 하듯이 수고로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결실은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동료에게 밀어버린 업무는 결국 그 사람의 역량과 성과로 쌓이며 차이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죠. 번거롭다는 핑계로 남에게 짐을 넘겨버린 선택이 결국 지금 나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작하지 않은 들판에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 성취와 복락을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과정과 짐을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내야 할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둔 채 그 사람에게 옮겨간 힘과 결실을 부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준 교무님의 빈손으로 왔다가, 전낙원의 기도, 조로스트로퍼의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만났죠.

대산종사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고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그 일을 통해 길러질 숙련도와 성과, 그에 따르는 복락까지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직접 해낼 때 비로소 그 역량과 결과가 오롯이 내 삶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며 나날이 실력과 복덕을 키워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성취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의 속을 알 수가 있다. 내 진담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뭐 산아제한 해가지고 뭐 한 자식 낳기, 뭐 두 자식 낳기 했었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 뭐 14억인가 지금 15억인가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한 집에 하나씩 낳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소황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임금 아닙니까? 그야말로 천자죠, 천자. 왕도 아닌 천자. 그래서 한 가정에서 자식 하나를 낳아가지고 황제처럼 받들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황제처럼 받들고 살았다, 부모가. 그럼 우리는 어쩌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옛날은 뭐 다섯, 여섯 뭐 되는 그런 가정이 뭐 보통이었죠, 보통. 근데 지금은 둘 아니면 하나 아니면 생산을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소황제처럼 작은 황제처럼 받들고 살더라. 그렇게 살고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언론에 이제 살면서 어느 언론님이 이제 TV에서 강아지 이게 그 뭐 방송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저 서울 부잣집 강아지만 또 못되게 생겼어. 어째서야? 아 이거 맛있는 거 다 주고 좋은 데다가 이렇게 자도록 해주고 놀도록 해주고 무슨 뭐 개 호텔인가 뭔가도 있고 그런 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온갖 병원에 다 가지 시중 다 들어주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냐고. 대체 보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예스게 식당에다 밥 해놓으면 우리 가서 그냥 먹어요. 먹고 이제 오고 무슨 물 한 그릇 예를 들어 떠다준다거나 본다. 그런 거 없거든요. 전부 자력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밥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먹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자력적으로 다 살아가요. 근데 저 강아지는 뭐 안 먹으면 이것 안 먹으면 저것 사다주고 저것 안 먹으면 이것 사다주고 해갖고 이게 그래서 아 저 신세보다는 내 신세가 더 한탄스럽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그런 건 모르죠. 이와 같이 부유한 집에서 자식 하나 둘 금덩이 같이 기르지 않습니까? 황금덩이보다 소황제처럼 황제처럼 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철륜인데 그게 철륜인데 철륜은 다른 것들이 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연계관계가 양자를 들여서 예를 들어 양자를 들여가고 그 아이가 한 가문을 다시 한번 가정을 일으켰다 할 경우에 철륜으로 성립이 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오직 내가 낳은 자식과 나 사이에 그 관계다. 그래서 그런 철륜을 이어가면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철륜에 무엇이 중점이 되냐? 효가 중점이 돼야 한다. 그래서 효자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다시 보면 이건 늙을 노자와 같습니다. 늙을 노자예요. 그러면 부모가 왜 늙었느냐?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늙었느냐? 이 자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자식을 떠받들고 산들하고 늙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식 기르느라고 늙어진 거다. 그래서 부모가 늙었으니 이제 자식 입장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놓고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늙을 놓자 밑에 아들 낳자 자식이라는 자자를 한 걸 그대로 놓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는 자식이 늙은 어버이를 봉양을 해야 한다. 그게 효도하고 그 말인데. 그러니까 노자가 되겠죠? 이게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을 해라. 이게 효도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 처리들만 결국 효를 해야 하는데 효는 결국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기를 하느냐 양체를 하느냐는 관계는 있겠죠. 증자, 증원, 증석처럼 뜻을 잘 봉양해 드리느냐 아니면 육신 봉양을 잘 드리느냐 하는 면은 있겠지만은 이 효라는 개념은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양기, 양체를 다 해드려야 한다. 따라서 하나를 더 해야 해요. 뭘 해야 하느냐? 천도제를 해드려라. 천도제까지 해요. 그러니까 양체, 양기, 천도. 이 세 가지를 해드려야 조금이라도 효를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부모를 내놓으신 이유가 결국 효인데, 전체가 효인데, 뜻을 받들어드리고 육신 봉양을 잘 대해드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천도까지 맞춰드려야 현상에서의 효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효의 개념이 내가 부모 뜻 어기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용돈 잘 드리고 음식 잘 해드리고 하면 되지, 이건 아니다. 이건뿐만 아니다. 제가 언제 아주 옛날 오랜 옛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뭐 농토가 넉넉지도 않은데 이제 자식이 이제 공부를 좀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다가 이제 유학을 시킨 겁니다. 뭐 해외다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유학을 시켰는데 이제 집에서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학비 마련 또 먹는 것 마련 돈을 계속 보내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희 집 시골이라면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 시골 학생이 아, 나중에 가자. 자꾸 이제 발뺌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졸라서 하니까 그때 여름 방학에 대해서 이제 왔더랍니다. 그 학생 이야기를 아, 우리 집은 시골에 살지만은 아, 집도 좋고 먹는 것도 넉넉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거짓말 비슷하게 했던가 봤죠. 근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 나무 집에다가 내 집에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도 좀 먹게 살았으니까 집이 그래도 허술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 늙든 늙은 영감님이 그냥 지게에다가 나무찜을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이제 대문을 열고 이제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야? 그래서 아, 우리 집 머슴이라고. 사실은 아버지인데 머슴이라고. 이제 그래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좀 놀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아, 이거 머슴이 안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다시 모르게 저 머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간대? 야, 그때 사실은 우리 아버지다. 그때 친구가 뭐라 했느냐? 아, 그래? 농촌에 사니 그렇기도 하겠지. 이래서더니 너군 절대 친구 안는다. 부모를 하겠으면 어쩌냐? 아니, 농촌에서 그렇게 아는데 응? 그 친구는 시골, 서울에 살아보니까 몰랐죠. 아니, 농촌에 듣기에 저렇게 산다고 하니까 아니, 내 부모가 아, 지금 나무찜을 해 오시는 거라고 내가 미리 좀 나가서 받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너가 있어갖고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라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머슴이라겠고 안방으로 드니까 그때 내 부모라고 그래서 절대로 너하고 친구 안는다 너 같은 놈하고는 내가 친구해봤자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뿌리치고 이제 올라와버렸다. 그런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못나도 결국 내 부모입니다. 잘난 사람만이 내 부모가 아니라 못나도 내 부모. 그렇게 받들어드리는 것이 효의 개념이에요. 부모가 울고 똑똑하니까 아, 근데요. 받들어드리고 부모가 못나고 했으니까 나무꾼 치고 보고 머슴 치고 보고 이게 효냐?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효의 효란 개념은 절대로 부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유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의 잘나고 못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은혜, 현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양지양체 천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효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경전에서 한번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알아보게요. 이제 불설 부모 운중경, 운중남보경. 이제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그 이제 부처님이 오체투지르면서 고골. 그러니까 마른 뼈에다가 오체투지르면서 절을 했다. 제자들이,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래, 부처님의 말씀이, 열애의 삼계대사 사생자 중인 귀경인데, 열애란 삼계의 큰 스승이요, 사생의 자비로운 부모요. 무사람들이 공경을 바쳐야 할 그러한 귀중한 몸인데, 하이인은 어찌, 어떤 인연을 위해서 예배곡을 이제 마른 그 뼈에 경배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등수시 오상제, 너희들은 나의 상수제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출가한 지가 아주 또 오래됐어. 또 지사 미광. 그런데 출가를 했어도 그 아는 것들이 넓들 못하다. 그래, 차일 퇴곡을 이렇게 한 무더기 그 마른 뼈든 혹시, 아, 전세 조선. 나의 전세 조선인지 누가 아냐? 다시 말해서 선조들 누가 아느냐? 그 말이죠. 또 타생부모인지 어떻게 아느냐? 타생부모도 했을 것이다. 선조도 했을 것이다. 22년으로 아금 예배라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내가 예배를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부모 은중경, 부모 은중 남보경 이렇게 그 경전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어진 것이니까 넘기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보은, 사랑, 정말 잊을 수 없죠. 눈을 감는 그날까지. 김묵대사, 김제에서 나셨거든요. 불거촌에서 나셨는데, 김묵대사가 그 어머니 49대에 지은 글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대단히 유명해요. 김제, 거기 가면 돼, 그 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번 한문 나도 읽어보시고, 한글은 나도 읽어보시고, 이제 한문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태중시월 지운을 모태 가운데 열 달을 길렀잖아요. 열 달 품었습니다. 그 은혜를 하이보야. 어떻게 갚냐? 아, 못 갚죠.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갚습니까? 못 갚아요. 갚는 흉내라도 내라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지, 어떻게 기본적인 그 은혜, 철로들 맺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을 그렇게 기르는 것으로서 조금 보상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대중사님께서 사은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다른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답을 하는 것으로서 조금 보상을 받는다 뿐이지, 어떻게 갚습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못 갚게 돼 있어요. 슬하 3년지향을 미능망이라. 슬하에서 그 무릎 아래서 3년 키웠던 그 은혜를 어떻게 잊느냐. 아, 못 잊죠. 어떻게 잊어요. 잊어집니까? 만세상에 캥가만세라도 만세 위에 또 만세를 더해. 예를 들어서 만세했다고 하면 이제 만세도 2만세 아닙니까? 2만세 위에 또 2만세를 더해. 그럼 4만세, 4만세 또 4만세. 이렇게 해서 무궁무진한 그 세월. 겁 아닙니까? 겁. 자지심은 유이 혐언이었는데 자식의 마음은 그래도 애처로운 바가 있다. 혐미스러운 바가 있어. 다 은혜를 못 갚아드렸으니 어찌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100년 내에 미만 100년 아니 100년 안에 지금이 이제 100세 넘기는 것이 기억에는 귀하지만 보통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아마 5, 60 환갑 넘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100년 내에 미만 100년 아니 100년, 100년도 채우지를 못했으니 이 만자가 이게 가득할 만자일 것 같은데요. 미만 100년 이혼의 모지수 하긴 한다고 어머니의 수명이 어찌 짧습니까? 오래도록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짧습니까? 단표노장의 행걸 일성은 단표 뭐 스님들이 뭐 가졌습니까? 파리떼 하나 가지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 위에서 다녀.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그걸 치고 다니는 거죠. 행걸 일성은 그 얻어먹는 한 중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지금부터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운이와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니와 그게 중이 됐어요. 어쩝니까? 뭐 칠가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빌어먹고 사는 거죠. 횡태귀중의 미혼 소매 영불애제요. 이제 진묵대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횡태귀중 그러니까 비녀들 꼽기보다 다시 한번 시집을 보내지를 못했다 그 얘기야. 귀중에서 사는데 시집을 못 보냈어. 아 지금이야 결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남녀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야.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결혼을 안게 되면 흉어물이 돼가지고 지탄을 이제 받기도 했다. 미혼 소매 혼인을 못한 저 동생 영불의지 어찌 슬프지 않냐니까. 슬프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 저 아이까지 결혼을 시켜놓고 가셨으면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슬픈데 결혼을 시키도 못하고 가셨으니 어찌 슬프지 않습니까? 상단녀 하단판이 이제 제사지면 이제 그 이제 불전에 뭐 과일도 놓고 못도 놓고 다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상단이고 하단은 이제 독경 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 파해버려. 다시 한번 제사가 끝난 뒤에 승규각방 이거 돌아갈 수 있다는데 승규각방 스님들은 각각 방으로 가. 자기가 처했던 숙소로 다 간다. 외부에서 왔으면 그 외부 절로 갈 것이고 승기각방이라고 돌아가는데 전산적 후산 중한데 앞산은 찹찹하고 역시 뒤에 산도 무겁게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혼기하죠. 어머니 훌륭이시여 어느 곳으로 돌아갈고 돌아가시야 하십니까? 응? 어느 곳으로 가시렵니까? 오해제라 아 슬프도다. 이것이 진묵대사가 어머니 49제에 올린 제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묘를 진묵대사가 그저 잡아놓고 천년 향화지지라 그랬습니다. 천년간 향과 촛불이 끊어지지 않는 터다 그랬어요. 아주 명당 터를. 그래서 어머니 그 묘도 한번 참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됐든 간에 촛불 안 꺼지고 향도 안 꺼져. 그리고 실제 가도 평소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 향화지지라. 천년간 그 향불이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명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대사는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양지 양체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스님께서 저 멀리 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만은 천도 이건 확실하게 해준 것 아니냐. 그래서 진효는 이제 이렇게 천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노노 2인장에도 부모가 계신 멀리 놀지 않냐고 논일 경우에는 반드시 방소를 뚫지니라. 부모제의시든 불언유하고 유필방이라. 늙은 부모가 계시면 멀리 가지 말아라. 부모가 어떤 연구가 있을지 모른다. 갑자기 병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열반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늙은 부모가 계시면은 예를 들어 외국에 놀러 간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부모가 돌아가신 줄은 몰라도 또 유필지방이라 논의는 장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소를 이야기를 해라. 지금 강릉에 와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산다면 지금 강릉에 잠깐 왔습니다. 근데 전화번호에 지금 뭐 소통이 잘 되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소를 정해놓으면 됩니다. 또, 아, 지금 광주에 일 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부모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 인역경에도 선지 그건 막대 우효, 요, 악인데, 선을 지극하면 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악을 지극하면 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의 궁극을 효로 보고, 악의 궁극을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효하는 자식은 참 착한 자식이고, 불효하는 자식은 결국 악한 자식이다. 라고, 예,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42장경에도 보면은 범사, 천지 귀신을 섭니다. 불효 효기친이라 두 어버이한테 효도와 갖지 못하다 그래요. 뭐 천지 귀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훨씬 효도하는 것이다. 이친 최상 귀신이라. 그래서 두 어버이가 최상의 신이요. 아,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참 하늘 어디 끝에 있고 뭐 상처 어디 있고 뭐 지하 어디 있고 이런 신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길러주고 했던 그 신이 신것스러운 그 뜻에 가진 두 어버이가 바로 신이다. 천지보단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소산역 골목 국밥집 김서린 창가에 하얀 김 오르는 그릇 사이로 내가 울었지 되지 국밥 한 숟갈 뜨며 내 마음도 같이 울었지 부산역 골목 국밥집 다대기 파송소 후추는 아직인데 눈물이 나와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건 너의 눈물이었어

옆 골목 새벽 국밥집 불 켜져 있고 돼지 냄새 파 냄새 인생 냄새 섞여 있지 그 국밥집에 앉아 있던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뚝배기 김 올라와 내 안경 같이 울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이제 본격적인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교통 환경과는 달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철 관광여행은 산과 계곡을 찾아 국도나 지방도로 운행이 많아서 퇴행길인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도 많습니다. 또 지방도로에서 화물을 싣고 느리게 운행되는 화물차나 농기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이동이 많은 농기계나 농산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는 속도가 느리고 매연까지 뿜어댑니다. 이런 차를 빨리 따돌리기 위해 성급한 앞지르기를 하다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 경치를 보느라 한눈을 팔거나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란스럽게 되면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교통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외부적인 여건보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2장 법문.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항상 역점이 돼.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use your imagination.

사기니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도로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1위가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그럼 안전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의무로 차를 타면 반드시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좁은 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 좌우를 잘 확인합니다. 특히 간선도로나 학교 앞,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요. 운전 시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들도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춰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시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인철이 여쭙기를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선체기울일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 도중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하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큰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과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되는 길이 쉬우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9장 말씀입니다.

봄은 제비꽃을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 제비꽃을 아는 사람 앞으로는 그냥 가는 법이 없단다. 그 사람 앞에는 제비꽃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가거든. 참 이상하지. 해마다 잊지 않고 피워두고 가.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써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전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중앙종부 산책길에 본 깃털의 움직임이 내내 마음에 남아있네요. 허공에 떠있는 깃털 하나가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부드럽게 유영을 하는데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더군요. 나도 오늘 하루 힘을 빼고 부드럽게 만사를 처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려오는 수많은 변화와 타인의 행동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움켜쥘 때 오히려 고통이 남지요. 마음의 악력을 잘 조절해서 되도록 느슨하게 풀어가며 순리대로 맡기는 법도 배워가야겠습니다.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말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49장입니다.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그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나니,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적 수입이 많아야 그 생활이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요. 진리면에 있어서는 현실적 손실을 볼지라도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영원한 세상에 복록이 유족하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술책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당면한 수입만 취함으로, 이는 마치 빚진 사람이 더욱 채무의 구렁으로 들어가는 격이라. 어느 세월에 그의 앞에 복록이 돌아오리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지의 바른 길을 알아서 자리이타의 정신 아래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려니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써 늘 남을 더욱 이익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 대조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말과 행동으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는 제자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빌 더글라스와 제인 그라임스, 이니스프리의 호수성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날로 덕을 쌓고 좋은 업을 나날이 지으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덕이 많은 사람일수록 따뜻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 또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덕을 베푸는 것에 힘쓰면 큰 공과 대우가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잘 알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부지런히 덕을 쌓아서 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교의편 제1장 이론상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의 은연 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제2절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연 자지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제3절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제4절 이론상 서언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 주, 괴, 공과 만물의 생, 노, 병, 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제5절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또는 재불 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제6절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네, 원불교정전 교의편 일원상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진리는 무한한 원불교 성가 198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5. 한 제자 성행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전일의 악습을 도무지 고치지 못하므로 제자들이 대종사께 사례기를 그는 비록 백년을 법화에 두신다 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을 듯하오니 일찍 돌려보내시어 도량의 풍기를 깨끗이 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가 지금 도량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으니 사회에 내보내면 그 장래가 더욱 어찌 되겠는가. 또는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의 생각이요 독선의 소견이니 큰 견지로 본다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하여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어찌 원만한 일이라 하리요. 무릇 불법에 대해는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오늘. 만일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본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르쳐서 곧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제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나간다면 이어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놓지 말게 할지어다. 6. 한 제자 교칙에 크게 어그러진 바 있어 대중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평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오.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어미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7.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창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꺼리어 사례기를 이 청정한 법석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왕하오면 외인의 치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오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에 대해는 항상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 있거니 어찌 그들만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리요. 제도의 문은 도리어 그러한 재고 중생을 위하여 열렸나니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들여 그 악을 느껴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을 부끄러워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라. 어찌 다른 사람의 치소를 꺼리어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겠는가. 또는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 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니라. 8. 김인현 이후 인심이 극히 날카로운 가운데 대종사에 대한 간헌의 지목이 날로 심하여
금산사에 계시다가 김제서에서와 영산에 계시다가 영광서에서 여러 날 동안 신문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평생에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으나 조금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바가 없이 늘 흔연히 상대하여 주시었으며 대중에게도 이르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따름이라.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인들 끝내 해하고 막지는 못하리라. 9. 일경 한 사람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 창건이 그 무례함에 붕괴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알지 못하여 그러하거늘 크게 탓할 것이 무엇이리요.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신복으로 저편을 감화시키는 데 힘써야 하나니 질자리에 질 줄 알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오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실시품 5장에서 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2장 진화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4 말씀하시기를 해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은 해상과 자기를 둘로 알고 활동하는 사람은 몰라주면 야속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나니 그대들은 항상 자기의 심신을 완전히 이 회상에 바치는 사람인가 회상을 이용하여 사사나 도모하려는 사람인가를 반성하여 지공무사한 공도자가 되기에 힘을 쓰라. 15. 말씀하시기를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삼세를 통하여 이 공부만이 영원히 제도받을 길인 것을 자신하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리어 마지못해 하는 공부며 사업계에서도 공중의 소유를 내 것같이 알뜰히 아끼고 교중의 권속을 가족같이 알뜰히 챙기며 교중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고 교중의 낙을 자기의 낙으로 삼아서 이해와 고락을 교단과 같이 하는 것이 주인의 사업이요. 교중의 재물이 소모되고 교중의 명예가 손상되어도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건성으로 대하며 약간의 공이 있으면 상만 남아서 불평이나 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이나 헤아리는 것은 머슴의 사업이니라. 주인은 알뜰하고 상이 없기 때문에 알뜰하고 국한 없는 공이 돌아오나니 주인의 공부와 주인의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면 마침내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인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 회상의 큰 주인이 되나니라. 16.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대사를 알고 인과 보응을 알고 만생령이 다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질을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 속에서도 참 걱정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교종살림에 대하여서도 걱정스러운 일은 앞장서서 함께 걱정하고 알뜰히 챙기어 그 해결에 힘쓴 이가 공도의 참다운 주인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을 서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며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며 순역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 그대들은 이러한 대도 외상에 참여하여
얼마나 주인의 신념을 가졌는가 자주 살펴서 거룩한 이 공도의 알뜰한 주인이 되라. 18.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산 동지에게 잠시 요양할 것을 권하다가 알뜰한 법서를 들었노라. 기위 한 세상 바친 몸이니 맡은 이 일이나 잘하여 도인들 많이 나오고 동지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아무 한이 없으니 자신의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 공사를 하자면 자신도 돌보아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마음이 전무 출신의 참 정신이요 공도의 주인된 심경이니라. 19.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체의 생명은 규율이니 한번 지도인을 정하여 지도를 받기로 서원하였으면 알뜰히 신봉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며 의논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뜻을 말하되 공의를 거쳐 발령이 된 후에는 기꺼이 공의에 순응하여야 법다운 공가의 인물이니라. 20.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사에 관계되는 의논은 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사람 사람이 서로 대의를 잡아 적재적소로 마땅하게 배치하되 의견이 끝내 상대되는 때에는 양방의 의견을 난만히 들어본 후 다수의 의견에 복종할

0: 네,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14장에서 2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97장 법성의 구비치는 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열반의 길을 떠날 때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큰 빛인 대서원으로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 모든 중생과 생명들을 제도하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서원이요. 둘째는 큰 보물인 대신심으로 영겁을 통하여 물러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굳은 신심이요. 셋째는 큰 열쇠인 대참회로 얽히고 묶인 업의 덩어리를 대반성으로 풀어내 한 생각 초철하고 고요한 본래의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깊은 병으로 원평에서 요양 중일 때 천하가 나를 버리더라도 생사는 진리계에 맡길 뿐 수만 겁을 통하여 이 회상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에게 큰 병을 준 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오직 진리를 믿고 대종사의 일원 대도를 받들며 언제든 스승의 큰 뜻을 천하에 펼치리라 하는 서원과 신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16. 한 제자 사례기를 대종사님께서도 사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를 남기거나 죽을 날을 미리 알리거나 영을 날려 먼저 가는 것은 큰 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라. 과거에는 사리나 석이나 방광 등으로 도인을 평가했으나 대종사께서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으로 도인의 표준을 삼으셨느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생이나 백생이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느니라. 큰 도인은 일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수만 번 거두고 허공 법계에 머물러 많은 생을 지내기도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평소에 거두고 내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잘해야 하노니라. 18. 대산종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영가의 유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겠지만 그것은 안 될 말이라. 성현들은 생사를 자유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중생들은 그럴 수가 없나니 자식을 잃은 슬픔도 크겠지만 이제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위해 정성을 드리라. 영가는 가족들의 정성 여부를 모두 알고 있지만 힘이 없어 떠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49일 동안 정신적으로 기원하고 물질적으로 불공하며 축원해 주어야 완전한 해탈 천도를 받을 수 있느니라. 19. 한 지혜자 여쭙기를 살아있는 사람과의 원진은 이제 다 풀어싸우나 이미 돌아가신 영가와의 원진은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나이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산 사람과 똑같이 하되 진리적으로는 늘 심고와 참회 반성으로 풀며 현실적으로는 영가의 몫으로 사회에 유익 주는 일을 많이 하라. 남에게 물 한 모금을 떠주어도 그 공덕을 영가에게 돌리면 자연히 풀리는 법이 있느니라. 20. 대산종사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교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자식이 먼저 가면 악연이라 하나 그대는 다행히 이 회상 만나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할 때 자식이 갔으므로 좋은 인연으로 다시 올 것이니 슬퍼 마라. 외아들이 먼저 감으로써 그대의 신심과 공부심이 더욱 견고해졌으니 아들은 그 기운과 공으로 지혜도를 받고 영생에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니라. 21. 한 제자 요절한 자녀의 종제를 앞두고 사례기를 올 수만 있다면 저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도 결정보는 함부로 세우지 않나니 미리 결정은 하지 마라. 먼저 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만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축원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라. 어렵고 고단할 때 부모만한 후원자가 누가 있겠는가? 자기가 천지 밖으로 나갈 재주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천지 안에 있는 이상 반드시 축원 공덕이 미치리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 지금 마당 앞에요. 버섯이 이렇게 나요. 잔디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무님이니까 하면서 이게 뭐 버섯 이걸 왜 안 치우고 이렇게 놔두느냐고 근데 놔두라고 내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 마당 앞에 버섯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맞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약치고 하는데 버섯 나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버섯이 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연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 하나도 전부 뭔가 하면 그것이요, 진리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니까요. 땅은요, 생성시켜내는 거요. 생성시켜내는 버섯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죽은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공기 부처님 기후에 이거 말이죠. 불공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과보 아닙니까? 그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입니다. 진리적인 안목으로 이해 갖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근데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치료로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병이 나의 생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정성을 들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종경 지금 이 수행법 5장에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왜 이런 이제 예를 지금 들으시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 공부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마음 공부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잖아요. 그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성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 공부가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공부에 뭔가 하면 정성을 들이겠죠. 아, 이 공부가 중요하구나 나한테.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정성을 들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가 나와 뭔 관계가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 공부에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돌아댕기면서요, 해차래요. 해차라고 댕기면서 말입니다. 마음 공부는 저리 가래요. 이런 현상들이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이 대종경 수행법 5장에서요,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라. 알고 나면은요, 그 마음 공부에 뭔가 하면요, 자연적으로 이 정성이 생기게 그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그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그러면 마음 공부에 이제 그 관계가 있고 없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스승이나 동지에게 공연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게 말해야 하나 어쩌나 교당 다니시면서요. 교우님들 이게 자꾸 바뀌죠. 교우님들 안 바뀝니까? 뭐 바뀌면은요 마음속은 다 느끼고 있죠. 아이고 참 이번 교무님 잘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고 이번 교무님 좀 그러네 이런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하면 이거 이제 저 교무님들이 안 좋아하겠네.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이죠. 원불교에 와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교무님이 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부임한다 하더라도요. 그 교무님은 또 그 교무님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똑같겠습니까? 다 같겠습니까?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보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지도자를 보지 말자 이 말이죠. 스승을 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뭔 잣대로 보는가 하면요, 아주 공정한 이와 같은 말이죠. 교단적 입장에서의 잣대로 우리는 말이죠,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공연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 망공부에 진정으로 발심이 난 사람은 말이죠, 스승과 동지에게 공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강조를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터집 젖지 말아라. 이제 터집 젖지 말아라. 그리고요, 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어서 이제 이 장에서 강조, 인내력을 이제 강조하세요. 아, 교당 다니는 것도 인내력이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인내력이? 교당 다니는 것도요? 참고 가야죠. 예,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 공부가 나에게, 이 지금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나에게 말이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요,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인내력으로 그거를 다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수행품 5장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2장에서 이 대목에서 강조를 지금 하고 그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시는 말씀이죠. 냉철한, 냉정한 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 냉정한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강조를 지금 하고 이제 계시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요, 이제 세상에 이제 공부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요,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은요, 인식하게 되면 이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은요, 소소한 경계들은요, 소소한 경계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소소한 경계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작은 경계들은 다 이겨낼, 우리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까? 다양하죠? 그 다양한 경계들이 언제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혼자 사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경계가, 다양한 경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다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계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며, 그리고 그런 경계들이 오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경계가 언제 어떻게 올지 예측을 못한다. 예측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요, 약속 불가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생소하다 이 말 아닙니까? 생소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 경계도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은 우리가 쉽게 그거 대처할 수 있죠. 근데 처음 오는 것은요, 어렵잖아요. 처음 대하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대하는 예측 불가의 경계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거든요. 그 모든 경계들을 말이죠, 예측 불가한 그 경계들을 탐험하면요, 마음 공부의 이 발심과 이걸로서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그것을 이겨내 나가는 이런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점에서 이제 그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그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할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이 말이죠, 이 망공 여기서 필요할 때
본말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요, 본과 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본과 말에 분명해야 돼요. 본말에 분명해야 된다. 자, 마음 공부는 뭡니까? 본이죠. 예측 불가에 다가오는 경계들은 뭡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 본과 말에 충실하게 분석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분명하게 못하면은요, 뭐에 끌려가겠습니까? 말에 끌려가는 거요. 말에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는 언제든지 모든 공부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공부 많잖아요. 수많은 공부가 있잖아요. 그 많은 공부들이 있는데, 뒤에 제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 수많은 공부들을 말이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공부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공부의 근본은 뭔가 하면요, 마음 공부가 근본이다 이 말이죠. 이 근본에 충실할 때 소소한 다른 공부들은 따라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요, 이 마음 공부는요, 뭐를 닦는 공부인가 하면요, 마음을 닦는 공부죠. 마음을 닦는 그 마음을 닦는 이 공부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해 공부예요. 해 지혜죠. 우리가 지혜를 단련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마음 공부는요, 지혜 단련 공부예요. 그래서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요. 이게 해를 단련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경계들은요, 소소한 경계, 아까 말이죠, 병치로 하는 거, 또 의식하고, 이건 뭡니까? 해의 반대는 뭐죠? 상대 개념은? 더, 아이고, 복. 복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요, 우리 아까 지금, 오기 전에 수타님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 선타님 종제 지냈죠? 종제 지냈는데, 성타님 진짜 보기에 가셨다고 지금 그래서 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타님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렇게 가시는데, 그게 복이죠? 큰 복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 선타님이 그렇게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과 말을 따질 때, 우리 선타원님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를 닦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근본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야겠구나 작정하셨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건 뭔가 하면요, 머리 해가 밝아졌기 때문에,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말이 분명합니다요. 그래서 이게요, 해는 본이에요. 근데 복은 뭔가 하면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말입니다. 분명히 해야만 해요. 우리는요, 마음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로 소중합니다, 마음 공부는요. 그래서요, 세상에 없는 공부예요. 우리 원불교는요, 이 마음 공부를 시키는 곳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지혜를 단련하는 이와 같은 공부를 우리가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이죠, 이 수행품 5장에서 이제 소태산 대중사님께서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그 계신 것 같습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호박 눌러 앉았던 따낸 자리, 가을의 한복판이 움푹 꺼져 있다. 한동안 저렇게 아프겠다. 문인수 시인의 10월이라는 시입니다. 같은 가을이라도요. 9월은 뭔가 가볍고 청량한 느낌이라면 10월은 뭔가 묵직하고 녹익은 느낌이 드는데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결실을 맺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만큼 그동안 열심히 또 알차게 보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우리의 10월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10월 6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인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첫 곡 타편 내 세상은 너로 가득해 전해드렸습니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어제까지 연휴였는데요. 잘 쉬고 오늘 일상으로 복귀 중이신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모든 게 익어가고 물들어가는 계절이에요. 또 그렇게 결실을 맺고 또 마지막을 향해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10월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도 좋은 일들로만 그 행복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2시간부터 행복으로 가득 채워볼까요? 오늘도 2부에는 역시나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신청곡 왔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리 아주 휑하니 비워놨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2부에 바로 전해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세요. 4458님께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침이네요. 근데 아침에는 꽤나 썰렁합니다. 다들 따숩게 입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주셨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지역이 있던데요. 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깜깜한 출근길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 좀 실감을 했어요. 겨울로 접어들고 있구나. 가을이 아니라 출근길이 깜깜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순식간에. 문드러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려서 비몽사몽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기도 전에 독감에 코로나에 감기에 주변이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문드러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너무 고생하지 않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가정 다른 가족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나만 조심한다고 이걸 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예방들은 또 다 하면 좋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가을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소란 준비된 어깨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두 곡 함께 할까요?

0: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소란, 준비된 어깨,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이었고요. 7시 16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5475님,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연아 씨 말처럼 2026년을 돌아볼 때 결실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뭐 올해가 얼마 안 남은 느낌인 거는 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또 무언가를 하나 남기려면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이 막 시작이 됐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면 한 해에 또 4분의 1인 거잖아요.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막 되게 짧은 건 아니니까 그 남은 4분의 1 그 시간 동안 뭐 2026년을 돌아볼 만한 뭔가 굵직한 것 한번 남겨보죠. 5475님 화이팅입니다. 손담비의 노래예요. 퀸.
1: This is more than present.

손담비의 퀸, 선미의 주인공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MC 더 맥스 어디에도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어반자카파 그날의 우리 2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2부가 시작됐어요. 2부 오늘도 우리 특하전고객님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신속 정확하게 듣고 싶은 노래를 쌩안이 배송해드리는 신정곡왔자염 함께할 거예요. 오늘 아침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된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모레, 글피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들 가득 담아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7시 30분까지 평일에 신청해 주시면 2부에 바로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오늘 아침 나를 웃음 짓게 만든 행복과 감사는 무엇인지 특가정의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4부에 함께 나눠볼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엘리사 아빠님이요. 어제 퇴근하고 삼례에 막둥이 대전에 둘째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니까 10시 아유 피곤 다 하고 누웠는데 아침이네요. 유유. 늦잠 잤어요. 그래도 출석은하고 사무실 가야지. 출발. 쌀쌀하네요.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이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야, 늘 진짜 1, 2, 3호를 알뜰살뜰히 챙기시는 너무 다정하고 스윗한 아빠시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스비예요. 너와의 모든 지금.
1: 제제. 승원.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390 고객님께서 추석에 이어 10월엔 챙겨야 할 가족 행사가 많아서 더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하하.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파이팅 해보렵니다. 라며 보내주신 토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리센느, 프리티걸, 아이브의 레벨 하트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9390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곡을 째요. 오늘은 9390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토아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리센느 프리티걸 아이브의 레블하트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은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 앤썸이에요. 언제나 내 곁에 뛰어드리고 전 3부 반상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 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 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 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5: 간혹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사례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해자 측에 알려주어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치료를 거절했다 해도 후유증 등에 관한 판단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무섭고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 혼날까봐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는 어른을 따라 병원에 갈 어린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한다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거부로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를 만나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두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윤하 계절범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토요일이었던 개천절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웅녀처럼 100일 동안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우리가 쑥과 마늘만을 먹고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은 곰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음식을 택할지, 100일간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지, 메뉴는 네가 고를 수 있다, 단 100일 동안 요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바로 나왔었거든요.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음식이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나의 최애 음식인지 궁금해져서 오늘 주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지 엉뚱한 상상을 좀 함께 나눠볼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방송 끝난 직후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피처링 놀아보세 노래 듣고 반상회 시작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연휴들 잘 보냈어. 아주 그냥 월요일이 딱 대체 공휴일인 덕분에 다들 월요병은 없이 시작하겠어. 아이 근데 있지 말이야. 내가 어제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말이야. 아니, 만약에 곰처럼 100일 동안 똑같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뭘 선택할 거야? 다른 거는 못 먹고 100일간 내리 한 가지만 먹는다면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있어?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뭔지 얘기나 좀 들어보자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다 하나들씩 좀 보내줘봐 봐봐. 오늘은 아주 뜨거운 커피로 준비했으니까 조심히들 후후 풀어 마시고. 자기야, 자기부터 말해볼래?

옹이네 난 너 하나면 돼 2PM only you 2개월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특가장만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우리가 옹녀처럼 100일간 한 가지 음식 똑같은 음식들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뭘 선택할 건지 여러분께 한번 상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자 여쭤봤는데 자꾸 우리 특가장 가족분들 머리 쓰세요. 안 돼요. 빵도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나는 빵에서 빵을 종류별로 먹겠다 이런 거 안 되고 김밥 해가지고 김밥 종류별로 먹겠다 안 됩니다. 라면 비빔라면 뭐 국물라면 뭐 종류별로 먹겠다 요거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치면 저는 찌개 해가지고 찌개 종류별로 다 먹죠. 화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꾸 그렇게 머리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걸 드실지. 그러니까 딱 뭐 한 두 가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익스큐즈를 하자고요. 그래서 뭐 밥과 찌개, 뭐 아니면 뭐 크림빵과 단팥빵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빵과 우유 뭐 정도? 자, 여러분 100일 동안 내가 옥녀처럼 뭐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똑같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고르실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이 결정하신 여러분의 최애 음식들 보내주세요. 4부에 어떤 것들을 골라주셨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3부 끝곡은 박진영입니다. 영원히 둘이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0: WBS.
1: Wow, good morning.

0: 아입니다.
1: 예.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7: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8: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7: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8: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7: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승철 오직 너뿐인 나를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100일 동안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432 뒷번호 쓰시는 분이 김치찌개요.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인은 밥심이죠. 4755님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요. 날마다 먹을 수 있어요. 항암 부작용 심할 때도 김치찌개 버텼고 오늘도 항암하러 가는 차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4755님 아 그래요. 좀 그 김치찌개가 힘이 되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뭐라도 잘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8808님 저라면 청양고추를 팍팍 넣은 된장 시래기 찌짐이요. 구수한 된장 맛에 청양고추에 칼칼함까지 더해져서 밥만 있으면 100일도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먹을 때마다 엄마가 해주시던 집밥 같은 편안함이 느껴져서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맛있겠네요. 김강경님 김밥이요. 쌍둥이 가졌을 때 10달 내내 먹었어요. 어머 100일로 100일이 뭐예요? 지금 10달을 드셨다고요? 5548님 고민을 해봤어요. 뭘로 먹지? 소고기 역시 고기라고 보내주셨고요. 7049님 저는 비빔밥을 먹을 겁니다. 아 비빔밥도 좋죠. 123아빠님은 아 순대국밥 100일은 거뜬히 먹지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별 라면을 먹겠다, 종류별 빵을 먹겠다, 뭐 종류별 뭐를 먹겠다 아주 아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진짜 100일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질릴까요? 저는 막 생각해봤거든요. 뭐 떡볶이나 아니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삼겹살에 김치볶음에서 삼겹살 김치볶음을 먹는다면 저는 100일을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100일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나의 최애 음식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잡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일단 점심부터 맛깔나는 걸로 맛나게 챙겨 드세요.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헨리의 노래입니다. 너만 생각해.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5129 쓰시는 분. 오늘의 행복은 아침으로 맛있는 카레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당근은 빼고 감자 듬뿍 양파 듬뿍 고기가 가득한 카레를 먹었더니 너무 행복하네요. 뒷번호 0642 쓰시는 분. 바르고 있던 트렌치코트를 드디어 개시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라 기분까지 업! 뒷번호 2306 쓰시는 분. 오늘의 행복은 뭘까 궁금해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저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아침이에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우리 가족분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해봤고요. REF 가을의 기억 김지현 캣차이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건강 100세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빅마마의 여자 전해드리고요. 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용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노래 하나 추억 둘. 길을 걷는데 알듯말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 이거 아는 냄새인데? 식당 옆을 걸어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아는 냄새. 특히 공기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서 길을 걷다가도 바람을 맞다가도 훅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어느 계절이든 이 기분 좋은 냄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아는 냄새가 인도 끝에 공원이 시작되는 지점 근처였으니까 아무래도 흙과 나무가 열일을 한 냄새겠는데요. 윤대현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